6월 17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나훈아의 잡초 함께 들었습니다. 농사 잘 지으려면 귀찮아도 잡초를 제때제때 제거해줘야 하고요. 역시 우리도 이런저런 걱정거리 또 스트레스가 잡초처럼 자꾸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뽑아줘야 좋은 생각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러브레터와 함께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상철님께서요. 오, 제가 지금 깨밭에서 잡초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미님이 잡초 얘기하니 신기반기하네요. 오늘도 내가 승리하리라. 와, 잡초 진짜 풀뽑기. 아, 네. 돌을 닦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셨겠네요. 유소희님께서는 남편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항암 끝나고 난 저한테 안 좋은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도 해로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건강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유소희님. 아이고. 힘든 시간 보내셨네요. 그래요. 생각 참 중요해요. 남편분. 네. 남편분이 옆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유소희님 화이팅이요. 서상철님, 유소희님 두 분에게 시원한 수박주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많이 무더운데요. 그래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특별 선물로 수박주스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보내주세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 함께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뭐 속상한 이야기, 자랑할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수박 주스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요. 지금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유지연의 꾸꾸루사랑 0742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고요. 정혜선님께서요. 원주예요. 아침부터 덥네요. 남들보다 출근이 늦어서 항상 러브레터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답니다. 일할 때도 들을 수 있어서 매일매일 꼭꼭 챙겨들어요. 아, 다행이네요. 출근이 조금 늦어서 출근길에 러브레터와 함께 하시고, 네, 직장에 가셔도 일터에 가셔서도 쭉 함께 하실 수 있다고요. 정혜선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수박 주스 드릴게요. 오늘 더워요. 맞아요. 오늘도 화이팅. 8815님께서는요. 현미님, 제주도 출장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디오 듣고 가면서 현미님이 선물해주는 수박 주스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유, 진짜 좋아야죠. 수박 주스 드려야죠. 제주도 출장 언제까지 계시는지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까지 좋으니 일도 잘 될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수박 주스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세요. 171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에서 전기 공사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아들이 중3인데 어제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 좋은 판단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러브레터 들으며 오늘도 힘내 봅니다. 어이구, 중3인데 벌써 고등학교 진학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좀 아드님이 성숙한 것 같아요. 보통 뭐 주어진 거 뭐 아니면 뭐 어른들이 하라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아닌가, 요즘 아이들 이렇게 좀 달라졌나요? 어쨌건 그렇게 또 고민할 나이일 것 같아요. 중3. 아유, 아드님. 네, 제가 응원하고 싶네요. 1717님, 오늘 더운데 전기공사 안전 조심하시고요.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세요. 이정희님께서 권은경의 외기러기, 오, 외기러기 청해 주셨어요. 네, 좋아요. 박성호님, 방실이의 사랑의 향기 청해 주셨네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5765님께서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예전엔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다음날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하더니만 이젠 다 큰 딸이 끓여달라고 하네요. 어제 퇴근 후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아침에 눈 뜨더니 얼큰한 라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얄밉지만 그래도 청양고추 넣고 끓여줬고요. 딸아이는 출근했네요. 아, 5765님, 네. 근데 이게 참, 네. 술 마시는 분 따로 있고, 해장국 끓여주는 분 따로 있고. 아이, 근데 같이 지내는군요. 네. 다, 요즘은 늘 다 독립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데, 따님 참 좋으시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장국 라면도 끓여주고.

저는요 오늘 따님에게 청양고추 넣고 해장 라면 끓여주신 5765님께 제가 수박 주스 드릴게요. 746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강릉인데요. 단오제 시작해서 단오장 가보려고 준비하며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첫날은 평일임에도 불꽃놀이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못해서 오늘 가보려고요. 해마다 가는데 가봤자 똑같지 뭐 하면서도 또 가게 됩니다. 오늘 강릉은 날도 선선하고 좋네요. 잘 즐기고 올게요. 아유, 단오제 유명하죠. 강릉의 단오제. 해마다 가세요. 아, 이것도 연례 행사로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뭔가가 좀 달라졌나? 아니면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이러네? 아,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순간순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일단 그리고 강릉이잖아요. 바닷가도 보고 바다도 보시고. 7460님. 아니, 바닷가에 사시면은 바다 보는 게 특별하지 않으실라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바다는 멋져요, 그죠? 아. 7460님, 단오제 잘 다녀오시고요. 수박 주스 드릴게요. 623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민우님. 저는 화물기사입니다. 요즘 많이 덥고 일은 없고 힘드네요. 시원한 수박주스 마시고 힘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수박주스가 필요한 6237님. 수박주스 드릴게요. 힘내셔야 합니다. 화이팅! 아유, 진짜 더워지면, 날씨가 더워지면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걱정이에요. 오병철님, 하늘타리의 여심 신청해 주셨어요. 오호. 7723님께서는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울 수 없는 사랑 정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박영순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 됩니다. 항상 작은 식당 유리창에 붙어있던 이 문구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주로 새벽 일찍 출근하는 기사님들, 시장 상인분들, 공사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침을 드시러 오셨는데 덕분에 우리 부모님의 아침은 누구보다 빨리 시작되었고 분주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하면 엄마는 국을 끓이고 밥을 앉히셨고 아빠는 반찬을 담고 식당 문을 여셨습니다. 아직 밖은 캄캄하게 어두운데 식당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식당과 붙어있던 제가 자는 방 안까지 스며들어왔지요. 주말 아침이면 언니가 하나뿐인 책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저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숙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그럼 식당의 단골 손님들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작은 딸 많이 컸네. 그래, 공부는 잘하고. 제가 대답을 잘하면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지갑에서 돈도 꺼내셨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로 공책이랑 연필이랑 학용품 샀어라. 아,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니까 받아도 돼. 돌이켜보면 저는 부모님 손에서만 자란 게 아니라 이 식당과 단골 손님들의 정 안에서도 함께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네요. 어느새 부모님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하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식당을 열어서 지키는 일도 이제는 힘에 많이 부친다고 하셨고요. 이제는 아침 일찍 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 거기서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는 분들이 많은 거겠지요. 그렇게 부모님은 식당에 수십 년째 붙어 있었던 아침 식사 됩니다 라는 안내문을 떼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침 장사는 접고 점심 장사만 하려고. 우리도 이젠 예전 같지 않고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모처럼 친정에 갔다가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벽과 함께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포기했던 부모님의 새벽은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며칠 전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는데 자꾸 눈이 떠진다. 처음엔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되셔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턴 엄마 아빠가 새벽잠 푹 주무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는 쉬엄쉬엄 힘들지 않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이었습니다. 김은경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흰 머리와 깊은 주름이야말로 자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은 부모님의 훈장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가슴이 찡한데요. 이점옥님께서는요, 쉬엄쉬엄이란 말이 참 좋네요. 어르신들께서는 일손 놓으면 긴장이 풀려서 아프시더라고요. 적당한 소일거리도 함께 만드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이소형님께서는 예전에 아침밥을 참 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 먹을 시간 있으면 잠을 더 잔다지요. 아, 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호, 맞아요. 저만 해도 아침에 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건가요? 8374님, 식당이란 것이 참 힘듭니다. 보기보다 뒤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고된 일인데 오랜 세월 식당하고 계신 부모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저도 단골 식당, 오래 가는 식당 수십 년을 이렇게 이어오신 그런 사장님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네. 1958님께서는요, 여름으로 가는 길목 날씨가 더우니 주방일 하기가 더 힘드네요. 부모님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요, 새벽부터 아침 장사를 하신 부모님 참 대단하십니다.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시다가도 아침에 찾아오는 손님들 생각해서 지금껏 계속 새벽에 문을 여셨던 거잖아요. 아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무리되지 않도록 부모님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박영순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6120님께서요. 서울에 남산이 있다면 대전에는 식장산이 있답니다. 식장산이요? 오, 계곡 옆에 데크 길이 만들어져 있고 원시림 같은 숲이 우거져서 땡볕을 피해서 걷기 좋아요. 남편과 함께 걷고 있는데 둘이 함께 근육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오, 근육 부자. 보리밥도 만나니 대전 오시면 놀러 오세요. 아, 그래요. 식장산이요. 아하.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데크길. 요즘 뭐 둘레길 이렇게 해서 참 아, 잘 해놨던데. 6120님. 보리밥 드실 건가 봐요. 근육 부자 되시고 오늘 점심으로 후식으로 수박 주스 제가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4048님 아 신청곡 주셨네요. 손녀가 학교에서 옛날 물건 3개를 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받았대요. 아이고. 그래서 저의 여고 시절에 만들었던 시집을 보냈더니 학교에서 할머니 짱이라고 난리가 났다네요. 이영숙의 그림자 듣고 파요. 오, 시집을 내셨어요? 여고 시절에요? 할머니께서? 정말 짱이신데요? 4048님께서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손녀에게 4048님이 내신 그 소녀 때 냈던 시집을 들려보낸 거예요. 아, 궁금하네요. 네. 신청곡. 이 노래도 참 가사 예쁘죠. 이영숙의 그림자. 네. 준비했고요. 시원한 수박주스 드릴게요. 4059님, 서유석의 황소걸음 신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려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5949님. 5949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오이 농가인데요. 오이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데 요즘은 오이가 덜 팔려서 걱정이네요. 올 여름에 시원한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소박이, 오이지, 오이 볶음 등등. 오이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으니까요. 여러분, 올 여름에 오이 많이들 드셔주세요. 현미 언니도 오이 많이 드시고

쉬고 더 이뻐지시고요. 많이 더운데 우리 농부들 화이팅 합시다. 오, 오이 농가이신 5949님 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여름에 오이 반찬 이렇게 뭐 너무 좋죠. 시원하게 해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에 있는 것처럼 여러 형태로 반찬으로도 먹고 또 뭐 어디 운동하시면서도 그냥 오이 가져가서 드셔도 좋으니까 오이 많이 먹읍시다. 저도 오이 많이 먹겠습니다. 5949님 수박 주스 한 잔 드릴게요. 아, 오이 주스도 좋은데. 네. 9858님께서는 현미님 택배 일을 하는 우리 신랑 더운 날씨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부탁드립니다. 신랑 사랑해. 아이고 마음이 이뻐서 네 수박 주스 드릴게요. 신랑분께 전해주세요. 9858님 예. 우현숙님께서요 공소원의 모래알 사랑 신청곡 주셨는데요.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차로에서 방음벽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천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여의하류에서 서울교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조경수의 YMCA 함께 들었는데요. 214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336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친척 가족들이 밭일을 도와준다고 하더니 한 시간도 못하고 다들 호미 괭이 내던지고 가버렸네요. 옥수수, 감자, 고추, 오이, 가지 농사를 지어서 늘 보내주고 있는데요. 농사일 힘든 거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 고마워하며 잘 먹겠지요. 지금 밭에 혼자지만 최애 러브레터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트를 많이 예, 보내주셨는데 아니 섭섭한데요 저는? 아니 이렇게 해마다 이 많은 작물들 이렇게 수확하면 보내주시고 드실 텐데 어떻게 힘들다고 호미 곡괭이 내던지고 가버리셨대요. 아유 저는 막 지금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예, 네. 3360님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수박주스 오늘 특별 선물 드리는 날인데 수박주스 한 잔 드리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더위를 달랠 수 있는 시원한 수박주스 특별 선물로 모두 50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 소식들 보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수박주스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개인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니까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세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

0: 샌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임보 시인의 키 타령입니다. 앉은 키만 보고 나를 골랐다는 아내는 평생 키 타령이다. 키 큰 놈 골라라, 키 큰 놈 골라라. 두 딸년들 붙들고 야단이다. 그랬건만 큰 딸년이 고른 사위 녀석도 애비 닮은 실패작이다. 둘째 딸년 붙들고 키 큰 놈 잡아라, 키 큰 놈 잡아라. 그런데 둘째 년은 아직 키다운 키를 못 만났는지 40이 넘도록 고르고만 있다. 세상에 키 작다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싶다가도 TV 광고판에 등장한 늘씬한 미남들 보면 기가 죽는다. 하지만 아내여, 만일 내가 저렇게 잘 빠진 사내였다면 어찌 당신 차례까지 왔겠어?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태원의 타조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임보 시인의 키 타령 함께 했는데요. 어릴 때는 뭐 외모 따지고 키 따지고 못 있는 센스도 따지고 별의별 것까지 조목조목 뜯어봤지만요. 사실 나이 들수록 그런 조건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다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부가 돼서 함께 살려면 성격과 인간적인 매력과 공감이 우선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8484님, 네.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업무 특성상 저희 회사는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어제 직원이 두 명이 추석 연휴에 서로 쉬겠다고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 근무하는 사무실이 분위기가 오늘 아침부터 영 썰렁하고 안 좋아요.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해서든 풀도록 화해를 시켜봐야겠어요. 아이고, 추석 연휴 벌써부터 그거 신경, 계획을, 네. 참, 언쟁이 있는 거 정말 의견 충돌, 예. 식사하시면서 잘 풀어보도록 하시길. 이그. 8484님,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중재 역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623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누님. 저는 화물기사입니다. 요즘 많이 덥고 일은 없고 힘드네요. 시원한 수박주스 마시고 힘내보겠습니다. 오늘 화물기사님들 문자 수박주스 필요하시다고 많이 보내주시는데 6237님께도 시원한 수박주스.

플러스 힘내시라고 한 잔 드릴게요. 화이팅! 서진호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문경숙님, 2245님, 황영익의 사랑하기로 노래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장태수님, 8530님, 이문세의 안개꽃 추억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세 곡 이어드립니다.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줌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62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누님. 오늘 아침은 동탄에서 자동차 탁송 업무 시작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높겠지만 잘 이겨내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땅 중에서 가장 무거운 땅일 겁니다. 왜냐고요? 전국의 70% 이상의 중고차들이 해외 수출용으로 집결하는 곳이 인천이거든요. 흐흐. 오늘도 모두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건강히 일합시다. 아이 좋아요. 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일터에서 여러 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0625님 그렇군요. 중고차 전국의 70% 이상이 거의 와우

인천에 모여서 이렇게 수출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참 또 다른 또 모습이네요. 0625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건강히 일하시고요.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드리겠습니다. 8398님께서요. 예쁜 현미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양파를 수확하는 박무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70을 코앞에 두었지만 매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뛰어난 단맛이 일품인 달큰한 함양 양파. 요즘 수입 양파에 밀려 판매량이 저조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양파도 수입 양파가 많은가 봐요. 오, 함양 양파.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많이 많이 오이도 드셔야 되고 양파도 드셔야 되고 네, 정말 좋습니다. 양파는 정말 이건 네, 거의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을걸요. 일부러 챙겨 먹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살짝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그 단맛이 장난 아니죠. 함양 양파입니다. 박무열님 다운데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오늘 시원한 수박주스 드려요.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아하. 정귀남님께서는요. 오늘은 휴무여서 엄마와 기차를 타고 경주에 놀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기차를 탄 엄마가 요즘은 계란 파는 아저씨 없냐고 물어보셔서요.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엄마는 기차를 안 타보셨네요. 앞으로는 기차도 타고 이리저리 엄마 모시고 많이 다녀야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 그래도 어디 저 요즘 정말 아예 없어졌을까요? 네. 네. 그러네요. 정규남님. 어머니 모시고 기차 좋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시설도 좋고. 아하, 네. 깨끗하고 정말 기차 여행 저도 추천합니다. 정규남님께 수박 주스 선물로 드릴게요. 6700님께서요. 담고 싶은 현미님 안녕하세요. 오, 여긴 전북 남원인데요. 저는 손자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일을 하러 가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산책을 조금씩 하는 중에 러브레터 들으며 문자 보냅니다. 57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었는데요. 요즘엔 허리 때문에 쉬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좋아지겠죠? 현미님 목소리는 저의 로망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엔 다녀오신 거죠? 네. 병원에서 뭐 스트레칭을 하시려던가 뭐 이런 것들 지침을 주실 텐데 잘 따라서 하시고 요즘 또 먹는 그런 약도 잘 나와서 그러니까 아, 제가 다 짠해서 그래요. 57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네.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서 화이팅이요. 잘 다스려야죠. 6700님 수박주스 한 잔 드릴게요. 힘내세요. 0462님 남궁 옥분의 꽃분이 청해 주셨어요. 8852님께서는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청해 주셨고요. 두 곡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지금은 직설적인 노래 가사들이 유행이지만 예전만 해도 노래 가사가 시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광복 이전에 대중가요 가사는 가요시라 불렀는데요. 당시에 작사가 중에는 문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조명암 씨, 박영호 씨, 유도순 씨, 김하윤 씨 등등 모두 극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중가요의 가사도 함께 썼고요. 자연스럽게 노래 가사가 또 다른 시가 되어서 서정미 가득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미 발표되었던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드는 것이 유행했던 것은 1960년대부터인데요. 특히 이 당시에 작곡가들이 가장 사랑했던 시인이 바로 김소월 시인이고요. 그 결과 우리 가요 중에서 김소월 시인의 시가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에 김소월 시인의 개여울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1969년 유주용 씨는 김소월 시인의 부모와 님과 벗을 노래했고 최정자 씨는 역시 소월 씨의 곡을 붙여서 진달래꽃과 님에게를 발표했죠. 또 1970년대에 사랑받았던 최헌 씨의 순아,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희자매의 실버들, 라스트 포인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등등이 모두 김소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인데요. 이렇게 문학성 짙은 시

시를 노래로 만드는 것이 유행하면서 세월이 가면 새노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향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등등 여러 시인의 아름다운 명곡들이 계속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라는 시에 손목인 씨가 곡을 썼던 아름다운 노래를 만나볼 건데요. 바로 1963년 김상희 씨와 블루벨즈가 함께 노래한 가는 길입니다. 김상희 씨가 메인 보컬로 노래하고 블루벨즈가 코러스를 담당한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0: 상품 설명서의 약관 필독.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041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저는 지금 진안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서 언니가 틀어주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태양의 뜨거움은 이길 수가 없네요. 아 뜨거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남편이 더 힘들어하는데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블루베리 올해 블루베리 조금 시원찮아요? 어쩜 좋아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아내분이 1041님이 마음 써주니까 네 힘내실 겁니다. 들으셨죠 남편님? 잘하고 계십니다. 수박주스 오늘 특별 선물인데 수박주스 드릴게요. 힘내세요.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끝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의 특별 선물 시원한 수박주스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피곤할 땐 잠시 쉬어가면서 하시는 거 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잊지 말고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시죠?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사고 구간들부터 살펴드리며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2차로와 3차로가 차단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정미광님이 주셨는데요. 지팍 가요 빵빵하게 틀어주는 라디오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 문자를 보고 저희 제작진이 도둑이 저 제발 저린 듯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그 정희랑 씨도 이런 질문을 했죠. 여기는 노래 안 틀어요? 예. 한 시간 동안 노래 한 곡 나가는 날도 많은데 덮어놓고 감싸주신 여러분 정말 생이브리 감사드리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에브레 캐데브레.

0: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생방송으로 수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에브레 캐데브레. 아, 발음 되게 좋다고 전영희님이 보내주셨고요. 예. 아, 사실 이게 노래를 많이 틀면 좋기도 하고 또 노래만 틀은 또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아, 제가 예능인이다 보니까 노래보다는 또 토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진짜 각별한 분들 좀 모셨습니다. 박명수의 아, 휘낭시에 고품격 음악 타크쇼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제가 정말 제 아들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예, 실제로 형이라고도 하는 친구가 있나요? 예, 형이라고는 안 하죠?
1: 지금 명수 형이라고 앨범을 썼습니다.
2: 아들 뻘이잖아.
1: 형이라고 할게요.
2: 너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불러.
3: 아빠.
2: 아빠 괜찮아.
3: 삼촌.
0: 삼촌은 그 좋아. 자, 데뷔 3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로 활동한 거야? 정규 네. 앨범 없이.
1: 자, 앨범.
0: 보이 넥스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좋아하는 그만큼 또 라이브를 아, 직접 해준다는 얘기에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1: 아, 진짜. 아닙니다.
0: 예, 애비로서 눈물이 난다. 애비로 눈물이 나. 자, 지금 인사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거예요. 예. 우리 또 앞에 우리 보냅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운데 너무 많이 왔네. 아유, 미안해서. 괜찮아요?
4: 감사합니다.
0: 빨리 끝낼게요. 예, 어쩔 수 없어요. 한 시간만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보냅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자, 광고 후에 바로 우리 보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드라이 썸씽 투 드링 라디오 쇼 고품격 뮤직 토크쇼 박명수의 민항씨의 웃기냐? 자, 이분들 1년 사이에 더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미니 앨범에서 정규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에서 월드 투어로, 그 중에서도 예능감이 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특히 아, 진짜 한번 이 부분을, 예능감이 늘었다는 이 부분을 특히 한번 기대해보면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바위를 타고 있는 그룹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예요?
2: 야, 인사하자.
3: 보이 넥스트 도어.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트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우리 보넥도는 저 자주 보니까 그냥 제 아이들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볼 때마다 아, 반갑고. 한분한분 한분 인사해 주시죠. 한분한 분. 예.
4: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 리더 명재현입니다.
1: 네, 우리 재현 군.
5: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 막내 운학입니다.
1: 운학이요?
5: 운학이요.
1: 예, 예. 운나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5: 네, 구름 운의 학학입니다. 운학입니다. 네.
1: 재밌다. 운학이.
5: 네, 운학이.
1: 예, 그리고요?
6: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 리우입니다.
1: 아, 리우.
7: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 성호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8: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1: 이한에?
8: 네, 예, 이한에 이한 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 네, 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 레디쇼에서 보넥도어가 새로운 수식어 하나를 아, 또 탄생을 시켰는데, 가요계 정형외과, 아, 가요계 물리치료, 가요계 아, 도수치료, 임플란트.
5: 임플란트.
1: 가요계 신경치료 등등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수식어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8: 와, 신경치료까지 갔으면은.
1: 예.
9: 오늘
4: 맹장 수술.
9: 가요계 맹장 수술.
4: 가요계 맹장 수술.
1: 죄송한데 저 맹장 수술 수술로 진짜 힘든 분들이 계시니까.
4: 저희 형이 하셨어요.
1: 아, 형이 했어요?
4: 네.
1: 그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죠.
4: 네, 맞습니다. 예,
1: 가요계 맹장 수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자, 그 우리 리우 군의 아재 개그 그때 방송 아재 개그로 마무리가 됐었죠.
7: 아, 그랬나요?
1: 예, 예. 네. 그때 좀 네. 많이 순대를 누르면
7: 순대국이죠.
9: 바로 나온
7: 순대국.
4: 순대국.
1: 예, 그때 저기 여러분 가시고 욕 많이 했어요.
4: 예. 누가요?
1: 내가요. 자식도 준비 안 왔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8: 리우 형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리우 형 요새 준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4: 아, 준비하고
1: 지금 하실래요?
9: 다 한번 해야죠.
1: 그때 아직 그 순대국, 순대를 꾹 누르면 순대국인데 이번에 저 한번 시작을 한번 이거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확
9: 오늘의 방송이
1: 망필로 가든지 예, 확 대박으로 가든지 갈 수 있습니다.
4: 한번 올려줘야지.
1: 하실래요? 하실래요?
7: 조금만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1: 아, 네. 아, 생각할 시간 줘야 돼요?
4: 이따가
9: 큰 걸 들고 올
1: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자, 1년 사이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넥도 여러분들이
4: 많이 됐죠.
9: 많이 됐습니다.
1: 많이 됐죠. 그래요? 네. 멤버들끼리 음해와 조롱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4: 아, 맞습니다.
1: 예, 예. 네,
8: 저희끼리 좀 하면서 장난치고 재밌어합니다.
1: 그래요?
8: 네.
1: 예, 더 심해졌어요?
9: 아, 심해졌습니다.
8: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9: 예전에는 좀 한 명,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1: 예,
9: 근데
1: 예.
9: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롱을 시켰습니다.
4: 네, 맞아요.
1: 근데 왕성한 우리 저 보이 그룹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놀다 보면 화날 때도 있지 않나요?
9: 아, 저희는 이제 선을 잘 탑니다.
1: 아, 그래요?
9: 아, 얘 화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슬쩍 예. 빠져버리고
1: 아.
9: 어? 좀 가라앉았는데 하면 다시 들어가고.
1: 제가 그 전문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생방송 11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가끔 말을 잘못해서 좀 욕먹을 때는 있는데 그건 제 소신인 거고.
4: 오.
1: 잠깐 잠시 후에 한번 토크하면 되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4: 네.
1: 자, 우리 보넥도 여러분들이 라디오쇼를 찾아준 이유가 있죠.
4: 네, 맞습니다.
1: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챌린지도 제가 해드렸는데
4: 네.
1: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9: 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도움이 됩니까?
9: 네. 네.
1: 예, 진짜 신경 써서 해드렸어요.
9: 감사합니다.
1: 나중에 제 음원 나오면 해주셔야 돼요.
9: 네. 아, 네. 그렇죠. 물론이죠.
1: 그때 모른 척 알지?
4: 에이.
1: 니네 회사 없는다 가서.
4: 물론입니다.
1: 니네 회사 어디야?
9: 하이브입니다.
1: 못 얻겠다. 예. 자, 좋습니다. 예, 저 정규 앨범이 나온 거예요?
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4: 자, 운학 씨 큐.
5: 네. 제 첫 정규 앨범인 홈은요. 예. 단순히 하우스 집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네. 안식처, 마음의 집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저희가 예. 만든 앨범이고요.
1: 예.
5: 음악의 형태로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어요.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래서 대중분들도 팬분들도 심지어 저희도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까? 예, 좀 좀 어렵네요 소개가. 좀 더 쉽게 좀
9: 좀 더 쉽게 해보자면
2: 집 같은 앨범입니다.
1: 네, 집 같은
5: 네. 네. 가족 얘기도 있고.
1: 예, 좀 표현이 집 같은 앨범이거든요. 이런 집 같은 앨범을 가지고
9: 아니요.
7: 편곡은 아니고 작사 작곡만 이제 저희
1: 왜 편곡은 안 했어요?
7: 예. 편곡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음악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5: 물론이죠. 쥐파게티를 잇기 위해.
1: 뭐라고요?
5: 쥐파게티를 잇기 위해 언제나.
1: 야, 쪼. 내 뒤 입은 망해. 거덜라. 아,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2: 빈말이죠. 빈말.
1: 네. 운항이가 아주 저 구름운의 학학자 운항이가 멘트가 좋아.
5: 구름을 날아다닙니다.
1: 그러면 타이틀곡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타이틀곡.
2: 네, 타이틀곡. 제목이 바이럴인데요.
1: 바이럴, 예예. 예.
2: 바이럴이 사실 요즘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1: 그리고 뭐 바이럴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2: 네,
1: 하죠. 예.
2: 그래서 이 음악 자체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1: 예, 예.
2: 사람들 귀에 좀 많이 닿았으면 하는 저희 마음을 담아서.
1: 괜찮네. 예, 더 잘 되고 싶어서. 남았습니다. 더 잘 되고 싶어서.
2: 네. 네.
1: 지금도 잘 되는데 더 잘 더 잘 되고 싶어서.
9: 아직
1: 더?
9: 배가 많이 고픕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1: 그래요?
2: I'm still hungry.
9: 네.
7: 밥 사주세요.
1: 히딩크 감독님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I'm still hungry.
1: 예, 지성 생일 축하해.
2: 네.
1: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바이럴. 아, 근데 제가 저 4단기에 우리 누가 나오셨더라?
2: 있지?
1: 우리 재영 군이 나왔죠.
7: 네, 재현 씨.
2: 네,
1: 예, 재영 군이 나왔고 그때 이제 윤승님 감독님이라고 예, 뮤직비디오
2: 네,
1: 우리나라 제일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거든요.
2: 맞아요.
1: 저도 그분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2: 맞아요.
1: CG로는 우리나라에서 1등 같아요.
9: 네. CG로 정말 잘 만드시죠.
1: 근데 CG를 자기는 싫어한대. 그런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는 CG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쪽 전문가다. 어떻게 하는 얘기야?
2: 그러니까 명수형 같은 거죠.
1: 그러니까 진짜
2: 일하기는
1: 전문가.
2: 싫어하시는데 이쪽에서 네. 전문가시잖아요.
1: 맞아요. 지금도 진짜 하기 싫어요. 지금도 이 상대를 얻고 싶어요. 그렇게 잘하는 윤승님 씨가 감독을 했는데 제가 네.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9: 네.
1: 기가 막히더만.
2: 기가 막히네.
9: 아, 너무 감사합니다.
5: 역대급이에요.
1: 스탭만 100명에 100명.
2: 야.
1: 기가 막히더라고. 돈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
2: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1: 하이브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이게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예. 운학군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KOG 엔터가 하이브에 합류해서 너무 감사하다.
5: 아, 네. 제가 연습생 들어갔을 때는
1: 예, 예.
5: 저희가 하이브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1: 아니었죠. 예.
5: 근데 이제 하이브로 들어가게 되면서
1: 너무 기분 좋았어요?
5: 아, 네. 정말 다행이다.
1: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7: 기사로 봤습니다.
9: 저 기사로 봤습니다.
1: 기사로 봤어요.
5: 네. 연습생 때 우리 하이브 들어간다.
9: 연예뉴스 탭으로 딱 들어갔을 때 뜨더라고요.
1: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형 어떤 기획사의 자본력을 느끼죠.

0: 근데 윤승님이 들어오잖아. 윤승님. 예.
1: 야, 연습생 때는 못 느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자, 지금 이제 바이럴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죠?
2: 네.
0: 뮤비가 공개가 됐죠?
2: 네.
0: 며칠 됐어요?
2: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2,123만 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바이럴 노래가 더 이제 더 바이럴이 될 거예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저희 라디오에 나오셨고. 저 라디오가 이제 투채널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2: 야.
0: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2: 감사합니다.
0: 바이를.
2: 근데 명성
0: 대태산이지.
1: 네.
2: 명성 대본에 있는 그 재석 선배님 얘기는 쏙 빼고 진행하시나?
0: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니 해봐요 해봐요. 아, 재영군 해봐요. 재영군 해봐요. 네, 뭘 쏙 빼는 거예요 지금?
2: 야, 그 아, 재석. 뭐.
0: 예.
2: 그거 보셨어요? 그 혹시 저희
0: 아니 안 봤는데 기사가 네. 났더만.
2: 아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재영 군이 저 제 얘기를 많이 했더만.
2: 아 거기서. 엄청 많이 했어요 명성이.
0: 예.
2: 근데
0: 예.
2: 그 여기 대본에 예.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0: 어떤 거 어떤 거?
2: 그 본액도는 그래서 박명수 라인이냐 유재석 라인이냐.
0: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 키워놨는데 네. 딴데 가서 어먼짓 한다고.
2: 맞아요 맞아요. 어?
0: 한 명씩 안 나오고.
2: 네, 지석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0: 누구요?
2: 그 명수 형도 내가 키웠다.
0: 누가? 맞아요. 지석진 형이?
1: 지석진 형이.
0: 지석진 형이 나를 키웠다고?
2: 아니, 재석이 형이요. 재석이 형.
0: 재석이?
2: 네.
0: 키웠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서로 윈윈 한 거죠. 네, 키웠다는 키웠다는 거 좀 건방진데요. 아, 나 짜증나네 진짜.
2: 네, 제가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는데
0: 예.
2: 저희는 아무래도 명수 형 라인이
0: 예, 예.
2: 재석 선배님 라인이 아닌가?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지금
2: 이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0: 아니 아니. 너는 되게 NF 싫어했었어 내가. 나는 저기 이한이가 좋아. 이한이가.
1: 이한아. 이한에 너 있다.
0: 이한에 너 있다.
1: 감사합니다. 이한 씨 어디 라인이에요?
0: 이한아, 내 눈 보고 얘기해. 남자답게.
1: 딱 어느 라인이에요?
0: 넌 얘기 여기 얘기 쳐봐.
1: 딱 어느 라인이에요?
0: 누구 라인이야?
3: 오늘 꼭 골라야 하나요?
0: 오늘. 그러면 저기 내가 11시 40분에 이게
3: 알겠습니다.
1: 당연히 명수 선배님 라인이죠.
3: 아, 누, 저희 당연히
0: 누구 라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재석 씨를 제일 정말 좋아하고 재석 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 아,
0: 예.
1: 와, 그러니까 와, 저희도
3: 감사합니다.
0: 네.
1: 라인으로.
0: 예?
1: 저희도 재석 선배님의 라인으로.
0: 야, 너는 옛날부터 내가 구르문의 아. 학학자 너는
2: 구르문의 학학. 네.
0: 장난. 예, 약간 뭐 장난 다 친하니까. 네. 예. 그래도 제가 뜬뜬 나가서 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2: 성대모사도 했어요.
1: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0: 성대모사 했어요?
2: 네.
0: 제 성대모사?
2: 네.
0: 한번 해봐요.
2: 네, 이거 공영방송 그럼 하지 마 이 이거랑.
0: 아, 그거는 저기 제가 황정음 씨 거죠.
2: 아, 그 예. 준하 선배님 신발 발로 차면서.
1: 아, 맞아요.
0: 어, 그럼 이제 방송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2: 네. 예. 그거랑 이제. 예. 계속 이제 야 내가 오늘 방송 너희 줄로 흘러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
1: 그러고 한 뭐 안 되던데요? 그다음에 아, 명수의 라니오톤.
0: 네네. 네,
2: 박명수의 휘낭시 박명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잘한다.
0: 네. 어 잘하네. 예 잘하는데 밖에 계신 분들이 팬들이 지금 많이 갔어요. 지금 더워서 그런지.
2: 나 밖에 덥죠.
0: 예, 예.
1: 많이 덥습니다.
0: 자, 아무튼 저를 좋아해 주시고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일단 노래 얘기를 한번 좀 계속 해봐야했으면 좋겠어요.
2: 네네네.
0: 이제 그러면은 바이럴이란 노래잖아요.
2: 네.
0: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2: 어, 좋습니다.
0: 왜냐면 노래가 짤릴 수 없으니까 라이브로 가능해요?
2: 아, 가능하죠.
0: 한번 차려 주시기 바라고.
1: 네.
0: 바이럴 삼행시도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고.
1: 준비하겠습니다.
0: 노래를 한번 갈게요.
1: 부르면서 노래.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아니야 하나만 잘해라 제발 니네.
1: 네.
0: 제발 까불지지 말고 하나만 잘해. 부탁이야 좀. 미치겠네 진짜. 자 바이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이 풍이 룸바툰이에요?
1: 룸바톤. 아, 좀 라틴도 좀 섞여 있고.
0: 룸바톤이요.
1: 룸바톤 아니라.
0: 룸바톤이에요?
1: 룸바톤이요.
0: 룸바톤이에요? 예.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2: 아, 그쵸, 그쵸.
0: 어떤 사람은 룸바톤을 룸바톤 다 해요.
1: 맞습니다.
0: 룸바. 룸에서 들으면 룸바톤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형 룸이잖아요. 예.
1: 아,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빅룸이라는 장르도 있잖아. 빅룸.
2: 빅룸. 네.
0: 아, 맞습니다. 저는 빅룸이라는 장르 좋아하거든요. 자, 룸바톤 듣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성. 바이럴이죠?
1: 네. 네
0: 바이럴. 박수와 함성.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박예리 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0: 아, 좋았어. 예. 야, 근데 배분을 잘했다. 어, 배분을 잘해. 어, 나는 이한이가 딱 눈에 띄네. 이한이가.
1: 감사합니다. 어. 이한이 너 있다. 어. 이한이 너 있다.
0: 어, 이한아.
2: 감사합니다.
0: 이한아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너 잘한다. 아, 아, 야, 리우도 잘하고, 예, 다들 그, 아, 잘 나눠서, 예, 배분을 잘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저기 성우도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예, 아, 진짜 부럽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젊음과 이런 그 어떤 아이돌로서의 그런 실력 뛰어난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감동이에요. 아,
3: 감사합니다.
0: 잘 된 이 노래 굉장히 좋은데요?
3: 아, 네.
0: 좀 춤추기 좋고 여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3: 아, 예. 네. 예. 장마철에도 듣기 좋고요.
0: 장마철이요?
3: 신나고 싶을 때, 네. 예. 신나고 싶을 때도.
0: 예. 진짜 좀 우중충할 때 틀어놓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좋았어요. 예. 자, 그럼 바이럴이라는 노래잖아요.
3: 네.
0: 이걸 더 바이럴 시켜야 되거든요.
3: 네.
0: 아, 바이럴 삼행시 한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준비.
0: 예.
3: 저희가요. 예. 문학 씨가 삼행시 잘하거든요.
0: 문학 씨요.
3: 네.
0: 근데 재현이는 왜 남한테 미뤄요? 너 네가 먼저 하면 되지.
2: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 아, 그래요?
2: 자신감 있게.
0: 구름운의 학학자.
2: 네, 구름운의 학학자. 예, 운하.
0: 예, 운하. 어, 눈빛이 자신감이 철철 넘쳐요.
2: 살아있습니다.
0: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하나, 둘, 셋.
2: 바! 바이럴!
0: 아, 그래요? 예, 예. 불안한데요. 이!
2: 이렇게 좋은 노래는!
0: 럴!
2: 럴리럴리 퍼트려야 해! 아우 진짜 이다.
0: 분위기가 좀 제가
2: 나를
0: 좀
2: 선방했다고 생각해.
0: 어, 선방했다는 말씀은 성호 씨, 봐.
4: 바이럴 아? 이런 거 이씨.
0: 어 이런 거 좋아. 어 이런 어... 바이럴 이런 거 이씨. 이
4: 이런 거 시키지 마 이씨.
2: 어이.
0: 어, 좋아요. 방송 맡기 잘했어요. 이런 거 시키지 마. 롤.
2: 아, 롤 어떡하냐.
0: 롤. 사람 롤.
4: 롤 뛰기.
2: 롤, 롤 뛰기. 아 롤 아, 어떻게 하죠? 아, 네, 아직 어이, 에이스가 맞아. 나오지 않았어요.
0: 에이스 누구예요?
2: 에이스 여기 둘 있습니다.
0: 예. 자, 리우야 시간이 없다. 치고 가자. 봐.
5: 박명수 이동명 이런 거 보고 합니다.
0: 오. 오. 다시 한번 봐.
5: 박명수 이등병 인원 보고합니다.
0: 박명수 이등병 인원 보고합니다. 네. 이
5: 네. 어, 이 생활관 총 6명. 어.
0: 롤.
5: 롤 예스 아이 캔.

0: 러리 어렵네요. 근데 너무 어렵네요.
1: 망했어.
2: 이거 선배님이 보여주셨어요.
0: 제가
2: 이번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니 하지 마세요.
0: 빨리 하겠습니다.
3: 시간 없어요.
0: 제가 하겠습니다.
2: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3: 안돼. 이
0: It drops.
3: 롤.
0: 롤레.
2: 네 넘어갈게요.
3: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0: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멋지
10: 깡목 멋지 출발.
11: 노가리 노가리 노가르시아.
9: 내 못 살겠다 니네 때문에 진짜. 내 못 살겠다 니네 때문에 진짜.
12: 자, 2부 예. 시작했는데 예. 저희가 아까 1부 마무리에 예, 예, 삼행시로 마무리를 예, 했는데 예, 박명수 선배님께서 예. 꽤나 큰 핀잔 주셨습니다. 예. 이쯤에서 삼행시의 대가, N행시의 황제, 바이럴 삼행시의 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릴게요. 파!
9: 바지 내려. 바지 내려.
10: 이
9: 괜찮?
10: 탈락! 탈락자!
9: 바지 내려가 잘못된 것 같아. 네, 네. 바지 올려로 갔어야 되는데. 바지를 내리니까 그 다음 하기가 어정쩡하잖아. 바지 올려.
12: 내려버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네요.
9: 바지 올려.
12: 이!
9: 이제 괜찮아. 힘내고 열심히 해서, 어? 저희 가서 좀 신나게.
12: 롤!
9: 롤스. 멍청한 바보 35년 동안 개그랬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네. 아들내미들 앞에서 아이고야 답답하다. 해피는 바이럴 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그 월드투어 지금 앞두고 있어요?
12: 맞습니다. 첫 예, 월드투어입니다.
9: 어떻게 돌아요?
12: 이거 24개 지역인가요?
13: 4개 도시를 4개 이제
12: 24개 지역을
9: 어, 예. 좀 글로벌하게 하는 거죠?
13: 네, 네. 네. 예, 월드투어예요. 예. 첫 월드투어 어, 완전 돌.
9: 미주 갑니까? 미주?
13: 네, 갑니다.
9: 유럽은요?
12: 유럽은 다음번에요.
9: 아, 네. 그럼 이제 미주, 뭐 캐나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
13: 네, 네, 네. 맞아요. 야, 그렇습니다.
14: 멕시코도.
9: 그, 멕시코. 아, 멕시코 지금 축구인데 언제 가요?
12: 아, 축구 아직 끝난 겁니다. 좀 남았습니다. 네. 네.
9: 축구 끝나고. 축구할 때 가지 않나?
14: 아, 축구 끝나고 갑니다.
12: 다 끝나고.
9: 아, 끝나고 하나? 아,
13: 일정상.
9: 네. 일정상.
14: 말에 가요, 연말.
9: 네, 멕시코가 한류가 굉장히 좀 저 한류를 너무 좋아하고.
12: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3: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9: 번역도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13: 네, 네, 네.
14: 아직 기다리신다고
12: 하고.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14: 어,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9: 가봐 그런 거 굉장히 솔직히 좋아요.
12: 막상 안 가봐가지고. 네,
9: 막상 갔는데 통 빌 수도 있거든요, 그죠?
12: 그죠, 그죠.
9: 사람이는 모르는 거니까.
12: 네.
9: 그러나 풀찰 거라고 믿고요. 그 월드 투어 앞두면 좀 기분이 설렙니까?
13: 네.
9: 어떤 느낌들이 좀 들어요?
14: 약간 여행을 가는 느낌인데
9: 어...
14: 사실 여행이라기에는 일이긴 한데
9: 그렇죠.
14: 그래도 되게 신나는 감정이 겁니다.
9: 예, 예. 뭐 이게 저 한 군데 공연이 마무리가 되면 좀 쉬는 시간도 있죠.
14: 없는데
9: 없어요?
14: 그냥 팬분들 사실 보고 아... 그 지역 뭐 도시에
12: 맛있는 것도 먹고.

0: 조금씩 먹고 하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1: 잠깐 거리라도 좀 느끼고.
2: 그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3: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요.
2: 아 여유로워요. 네. 예. 그래도 가면은 한번 가면 한 달이 또 와요?
4: 네 이번에는 그럴 것 같아요.
2: 한 달.
4: 저희가 이번에 타이트에서 예. 공연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2: 아 힘들겠네. 그래서 목도 안 들어오겠네.
4: 아 발성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2: 그렇게 좋으면 여기도 나오지 마. 뭐로 나오니?
4: 근데 저는 진짜 라디오를 해보면서 이렇게까지 그 예.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안 읽는 라디오는 처음 봅니다. 예.
2: 그러면 네가 읽어봐. 네,
4: 강희선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노래를 듣다니 럴 뛰는 이 마음 아이 벅차라 삼행시.
2: 아 예예 잘하셨어요. 야 안용진님이 정확한 문자 주셔서 역시 청춘이 좋다. 젊음이 활기찹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3: 감사합니다.
2: 늙음도 좋습니다. 늙음. 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아, 그렇죠. 늙음도 좋아요.
1: 아, 선배님도
2: 예.
1: 청춘이시잖아요.
2: 아니야, 아니야.
0: 늙음은 가. 아, 저희 노래 중에 예. 가사 이런 게 있어요.
2: 난 가는 거야. 난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좋습니다. 예. 밥차를 운영 중인데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본 아티스트가 보냅도래.
1: 오, 진짜.
2: 그러니까
1: 이제
2: 그러니까 팬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밥차를 많이 보내 주는데 보냅도 때문에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
0: 저희 또 밥차 잘 먹거든요.
1: 밥차 진짜 좋아요.
3: 예, 너무 좋아요.
2: 예, 예. 우리 이제 명재형 군에 대해서도 좀 황문희 님이 주셨는데 부잣집 아들내미 같다고 하셨는데 부잣집 맞습니까?
4: 아닙니다. 아, 였습니다. 였었습니다.
2: 예? 아, 그래요?
4: 좀 이렇게 부잣집까진 아닌데. 예.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했는데
2: 네.
4: 그 가정이 그 큰
1: 네. 가세가 기울었네.
2: 죄송한데 이제 그 정리가 되게 안 되고
4: 그,
2: 있거든요.
4: 아, 그 되게 그 중간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2: 그러면은 그러면은
4: 아직도 좀 힘듭니다.
2: 알겠습니다. 예. 계속 힘듦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4: 알바 열심히 하고.
2: 아, 진짜?
4: 이렇게 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2: 알바 됐어요?
4: 네, 다 해봤습니다.
2: 가장 힘든 거 뭘까지 해봤어요? 가장 힘든 거 육체적으로.
4: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힘든 거는 뭐 상하차나 택배 상하차나
2: 힘들지. 예.
4: 아니면은
2: 뭐 여러 가지 있는데
4: 뭐 너무 많았어 가지고 공사장 일도 해봤고.
2: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4: 막노동 많이 해봤습니다.
2: 아이고 재훈이가?
4: 예, 저 막노동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 아 미안하다.
4: 왜요?
2: 난 되게 부잣집인 줄 알았어.
4: 였었어요.
2: 네. 그러면은 재훈이가 보기에 이 중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누구예요? 예.
1: 아니 분위기로 부잣집 아는
2: 거 그러니까 분위기로
4: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2: 지우고
4: 보이기에
2: 보이기에
4: 보이기에는 이한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네. 이한
4: 생긴 게
2: 이한이는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4: 고상해요.
2: 이한이는 내가 볼 때
4: 화초 같은
1: 고생
4: 느낌.
1: 안 했을 거.
2: 이한이는 막노동 이런 거 안 하고 이한이는 부잣집 저 진짜 그 이렇게 네. 막 공기만 잘못 써도 감기 걸리고 찬바람 네. 받았어도 예예 왕자 같은데 부잣집이 맞습니까?
4: 아, 되게 이한이는 되게 그냥 적당한
2: 잘 살아요?
4: 네, 잘.
2: 그러니까 그거만
4: 살고 있습니다.
2: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네. 이한이는 내가 보기에도 저 부잣집 아들 맞아요.
3: 큰 어려움 없이
2: 예.
4: 네.
2: 있었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 보면
1: 완전 예. 부잣집입니다. 완전 부잣집.
2: 야. 까불지 마. 진짜 어려웠어.
1: 거상.
2: 진짜 어려웠다고.
4: 아, 죄송합니다. 시장이 피바다 하셨잖아요.
1: 근데 텔레비전 있으셨잖아요 집에.
4: 맞아요.
2: 텔레비가 있었어요.
4: 트럭이 두 대나 있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 만화방
4: 집에
2: 있었어요. 있었다고.
4: 최초 흑백 PD가 TV가 있어요.
2: 죄송한데 트럭이 두 대 있었는데 리스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1: 각자 저만의 사정이.
4: 반박하.
2: 팔았다고요. 그만하세요.
4: 네.
2: 예,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거예요. 그만하시라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저 부산 콘도 있나요? 부산 콘?
4: 네, 네. 네.
1: 맞아요. 부산에서도.
2: 야, 그럼 이제 서울도 하고.
4: 네. 네.
2: 부산도 가요?
4: 네, 네.
2: 기대가 되겠군요. 부산 출신 두 분 계시죠 여기?
3: 이한 운항 있습니다.
1: 야, 인정해 주는데.
2: 아직도 부산에 저 가족들이 있어요?
1: 아 저는 사실 네. 완전 부산 사람 아니고 반만 부산 사람.
3: 세 살 때 이제 예, 올라온 예. 케이스.
2: 세 살이면 뭐 거의 기억 못하지 또 네. 우리
1: 이한이는 오랫동안
2: 부산에 오래 있었어?
3: 네 저는 그래도 거의 한 15년 넘게.
2: 또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에 나오는 사투리 있잖아요. 고마워라 마이무도 아이가 진짜 그렇습니까?
3: 고마워라 마이무도 아이가 이렇게.
2: 아니 살려줘야지. 그걸 살려줘야지.
1: 많이 뜨거네.
2: 예.
3: 공생하고
4: 왔다 열래.
3: 아 이거
5: 얘기하지 마셨습니다 형님.
1: 얘기하지 마셨습니다 형님.
2: 그래
4: 공생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2: 그래
1: 아니 그래. 이한이가 부산 출신인데
2: 우리가
1: 사람들이
2: 우리가 다 같이 한번
4: 받쳐줘야지.
2: 다 같이 만문나
4: 만문나

0: 머문나.
1: 머문나 오늘 점심에 머문나.
2: 오늘 점심에 머문나.
0: 머문나.
1: 보소.
0: 벗어.
1: 벗어. 조변인데 말을 감으로 하면 됩니까?
0: 됩니까? 뭐,
2: 됩니까?
1: 그, 됩니까라고 하면 안 돼요?
2: 아, 초면
1: 되는겨
2: 되나? 초면인데 말 그래도 되나? 약간
0: 아, 말 그래도 멋있다.
1: 네, 보소라고 해요. 보소 이거 해요?
2: 보소 보소 예. 약간 이런 느낌. 보소. 근데 이거는 좀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써요.
0: 보소.
1: 아 사람이다. 보소 이건 안 해요? 보소. 보소. 이거 근데 젊은 친구도 안 해.
2: 10대 20대 친구들을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1: 그러면 보소. 그러면 그 어른들이 쓰는 보소 대신에 10대 20대는 어떻게 해요?
2: 그냥 야, 마 이런 거.
1: 야, 마 야, 이렇게 해요.
2: 마는 좀 잘 쓰는 것 같아.
1: 어, 마. 마 마이 무다 이거 해요. 마이 무다 아이가.
2: 마이 무다 약간 이런 건 잘 씁니다.
1: 아, 마이 무다 아이가 안 하죠.
2: 마이 무다 아이가. 이것도 써요.
1: 어, 써요.
2: 나름 쓰는 거
0: 같아. 마이 무다 아이가. 마.
1: 그만해라. 그만해라.
0: 고마워라.
1: 어, 명재 그만해라.
0: 나부터 안 했는데.
1: 너 말 못 하고 지금 그만해라. 예. 그 우리 저 보냉도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4월에 이제 BTS 콘서트 갔다 오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요.
0: 아, 네.
1: 저는 못 갔어요.
0: 아, 어, 못 갔었어요.
1: 못 갔는데.
0: 아, 네.
1: 여러분 어떤 자극을 받으셨어요?
3: 아, 일단 네. 선배님들 다 너무 멋있었고 네. 그다음에 뭔가 그냥 BTS 선배님들의 청춘을 그 약간 영화를 보는 듯한
1: 예,
3: 그런
1: 예.
3: 느낌을 받으면서도
1: 예.
3: 저희도 와 고향에서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해보고 싶다. 여기서 콘서트 해보고 싶다.
1: 근데 얼추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시잖아요, 실제로도.
4: 아 근데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의 저희 단독 공연은 한 번도 저희 네. 해본 적이 예, 예. 없어서 그그 예. 그 인원을 채우실 수 있는 어떤 그 화력과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저희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3: 그 인원보다도 저는 그냥 야외 공연에서
1: 예.
3: 그렇게 폭죽 터뜨리고 막 예.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1: 예, 폭죽이야 뭐 이렇게 있으면 갖다 터뜨리면 되죠.
0: 으랑리에서 갔다가
1: 으랑리 그만해라.
0: 아 근데 선배님께서 공연 시작 전에
1: 예.
0: 그 아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멤버 선배님들의 이 본명으로 이렇게 응원법을 외치시는데 그게 너무
4: 맞아요. 그게 진짜 엄청 네.
0: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진짜.
1: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또 그 대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 이렇게 저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0: 열심히 하잖아요.
1: 어, 제2의 또 BTS가 바로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0: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너무 잘하고 있고 예, 아직 뭐 나이도 젊기 때문에 충분히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원두원님이 주셨는데 보은액도 너희가 내 무한도전이고 1박 2일이고 러닝맨이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돌 중에서 예능 좀 치는 편이라는 소문이 난 보은액도 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웃음에 있어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저 박명수가 제대로 한번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오에서는 제가 1인자입니다. 그게 아쉽네요. 레디오에서만 1인자예요.
4: 선배 선배님께서요?
1: 네.
4: 아 아닙니다.
1: 어 그래요?
4: 네.
0: 어디에서 1인자시죠?
1: 지금 제가 어디서 1인자라는 얘기죠?
4: 예능에서
3: 제 마음속. 마음속.
1: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뱉으세요. 예, 예. 뱉으시라고요. 예. 자 요즘 저 보냉도어 멤버들끼리 서로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능의 기본 성대모사인데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냉도어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0: 예.
1: 개보.
0: 그만.
1: 연예인, 동물, 곤충, 사물, 백색소, 모창 다 환영합니다. 없으면 지코 PD, 지코 PD 성대모사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2: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오. 누구죠?
2: 이안입니다.
1: 이안, 아,
2: 저는
1: 이안.
2: 이제
1: 네가 한다고.
2: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해봐라. 네 엄마 저한테 해봐라.
2: 맷비둘기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1: 맷비둘기요? 맷비둘기는 어떤 특징이죠? 맷비둘기는?
2: 맷비둘기가 이제 그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2: 그 지나가다 보면은
1: 예.
2: 나무에서 막 그 우는 소리가 들려요.
1: 예, 예.
2: 아마 들으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건데 지금 예. 바로 해보겠습니다.
1: 맷비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튜닝
1: 아, 그 알았어요. 예.
0: 오카리나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3: 탈락!
4: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0: 탈락자!
5: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막 뭐가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2: 아니,
5: 알 모르겠는데.
2: 이 비둘기.
1: 집중 좀 해라 좀 집중 좀.
0: 아, 아, 뭐야 이게.
2: 그 딱 그. 아니 나무가 있다니까요 이게. 나무에 뭐야? 진짜 있어요.
4: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탈락!
4: 아, 뭔 느낌인지
1: 알 것 같아요. 탈락자. 예 이제 뭔가 좀. 재영 군 어떻게 봐요?
0: 아이 탈락이죠. 이게 뭐야 이게. 맷비둘기인지 무슨 비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1: 알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네요. 팀내 갈등이 있습니다. 다음 분요. 리우군 대 리우군.
6: 저는 이제 예. 그 혹시 도라에몽 아시나요? 도라에몽.
1: 도라에몽 알죠.
6: 이제 도라에몽. 거, 이제 보통 많이 도라에몽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기 거기 이제 퉁순이와 퉁퉁이 남매가 있어요.
1: 아,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요.
6: 예. 네. 정말 여동생을 엄청 아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같이 이제 대화하는 대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평가를 해 보자고요.
0: 좋습니다.
1: 네. 예, 들어볼게요.
6: 오, 퉁순아 그림 다 그렸어?
7: 어, 친구 오빠. 나 친구 오빠한테 이거 그림 보여주고 싶어.
6: 오, 나의 진짜가 친구야.
2: 잘한다, 잘한다.
0: 좋다.
3: 좋은데? 아,
0: 대본이 좋네.
1: 야, 리우야. 좋다.
2: 아, 리우야. 대본이 잘하네.
0: 우와, 잘한다.
1: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6: 와, 나 진짜가 친구야. 그래. 아,
1: 살았다, 살았다. 아,
0: 대본이 좋다.
1: 리우가 살렸다, 리우가. 아, 아 좋습니다. 좋네. 지금 이하니가 그만하라 이제.
2: 고마워라.
0: 고마워라. 고마워라. 맵배둘기 고마워라.
2: 고마워야겠네.
1: 맵배둘기 고마워라.
0: 아니, 장난 똥 때리나.
2: 똥을 왜 때리잖아. 똥을 왜 때려. 왜 저래.
1: 투 채널 저급방송이야.
0: 왜 저래.
1: 똥 때리네, 이건. 공중파라서 심의위원이 계셔.
0: 근데 바지 내려는 심의가 돼요?
1: 바지 내려서 뭐 잘못된 게 뭐 있는데?
6: 바지 내려서 똥 때리는 거지.
0: 바지 내리고 장난 좀 때리나.
4: 아니 뭐해.
1: 왜냐면 주사 맞을 때도 바지 내리잖아.
0: 바지 내리고 똥 때리나.
1: 아, 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4: 안 된다.
1: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4: 선배님을 위해서.
1: 진짜 미안한데 진짜 똥 뿌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피디 얼굴 지금 사색이 되어 있잖아요.
4: 죄송합니다.
0: 고마하겠다.
1: 끌려간다니까요. 왜?
0: 고마하겠다.
1: 왜 그런 애들 섭외 있냐고.
4: 죄송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0: 운하이가 성대모사 잘한다.
1: 이번에는 이제 운하기 갈게요. 운하기. 운하기 뭐 할 거예요?
4: 저는 이제 허경환 선배님.
1: 재밌다. 허경환 제 라인인데.
4: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이제야 보세요. 말을 하려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다 이제야 보세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연결이 좋았어요. 안 될 때 이거를 폭풍으로. 북으로 몰아치는 거 이런 거 좋아. 안 될 때는 그냥
0: 좋다.
1: 다시 한번 주실까요?
4: 불안하네.
0: 잘한다.
1: 이제 부서.
4: 이제 부서.
1: 알겠습니다. 안 될 때 이렇게 몰아치는 이것도 하나의 그 예능 그 차트키거든요.
0: 네.
1: 아니 치트키.
2: 차트키.
1: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0: 네.
1: 자 다음 누구죠? 태산이 한번 갈까? 태산아 한번 살리자.
3: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1: 태산아 여기 너 하겠다고 몇 개 써 있어 지금.
3: 하겠다고 써.
1: 권상우 돼? 권상우.
3: 이거
1: 권상우 사람
0: 진짜 얼굴로 웃기는 건데.
1: 얼굴 웃기는 거야? 그럼 나 한번 보자. 해봐.
6: 야 네가 그렇게 땀을 달래? 땀을 따라.
1: 권상우 사람 좋은 사람이야.
3: 아, 저 너무 좋아합니다.
1: 진짜 남자야.
3: 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1: 근데 권상우 씨가 이거 싫어해 별로.
3: 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1: 옥당으로 따로 그렇게 안 해 진짜.
3: 자,
1: 아 잠깐만, 태산아, 그 권상우 형 사과했으니까 독수리 한번 가자. 독수리는
0: 뭐야?
1: 독수리 돼?
0: 독수리가 있어?
1: 휘파람 소리.
2: 아.
0: 오
1: 실패. 다음 하는 사람 누구야?
2: 성호 형.
4: 아 저도 없는데.
1: 성호야.
0: 남도 일해줘. 남도.
1: 성호야 자신감
0: 남도
1: 이정재 가. 이정재. 이정재 가자.
4: 이정재 선배님은 할 줄 모르는데 어쩌다 그 대본.
6: 성호 형 장난 형 심한 거 아니오?
4: 뭐 재현이 형 사람.
1: 야 너는 너 시킬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왜 껴드냐 이렇게.
0: 아니 그런 비케이스터예요.
1: 자 성호는 없어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4: 저 안 하겠습니다.
1: 아 보기 안 좋다. 네. 성호야
0: 보기 안 좋아.
1: 이런 기회 없다.
0: 너 지금 되게 보기 안 좋아.
1: 노래라도 빨리 해 이제. 빨리 해라.
4: 저 남도일 하겠습니다.
1: 누구?
4: 남도일. 그
0: 코난에 나오는
4: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1: 아 남도일?
0: 네.
1: 아, 들어볼게요.
3: 비슷해 은근히 형 해봐.
1: 예, 해봐.
4: 네.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0: 안 한다 했잖아.
2: 재밌었어.
1: 먼저 가.
4: 아, 죄송해요.
1: 누가 안 해서 누구냐? 안 해서
0: 네,
1: 누구야?
0: 제가 안 했는데.
1: 재현이?
2: 근거입니다. 아, 진짜 근거.
1: 제가 진짜
2: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진짜 딱 하나만 해.
0: 아 그냥 딱 바로 그냥 읽으시면 그거 바로 할게요.
1: 일단 쌈디 가. 쌈디.
8: 알바 리스펙. 알바 몬. 요거 바로 다음 거 해주세요.
1: 쌈디야.
8: 네.
1: 쌈디야?
8: 아 말하는데요.
1: 아 다음 거. 별로였고요.
0: 바로 할게요.
1: 창문 닫는 소리. 이거 재밌었어요. 예. 이수지 피부과 원장님.
9: 어우 원장님 이쪽 리프팅 시술 하시면 더 아름다워지실 것 같으세요.
0: 노래시죠 이거.
1: 너 한번 나올래?
4: 아, 오?
1: 내가 나오게 해줄게.
0: 진짜 키워주시는 건가요?
1: 아니 나오고 싶어?
0: 네 너무요.
1: 알았어. 네 그럼 그걸로 그 똑같은 걸로 나가자. 내가 그 회사잖아.
0: 아 예. 진짜요?
1: 그래 알았어 내가 멤버. 나도 못 나가지만 너라도 너라도 하겠어. 나도 못 나가지만 자
0: 됐다.
1: 여기까지 할게요. 아 시간이 다 됐어요.
0: 감사합니다.
1: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한 시간짜리 불어라서 자 이제 좋습니다. 바이럴 좀 잘 되고 네. 아 바이럴 이제 1억 뷰까지 가야죠.
0: 좋습니다.
1: 예, 1억 뷰 가야죠. BTS 부럽다고 했는데 제2의 BTS는 바로 너 이들. 아시겠죠?
0: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10: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1: 오늘 망했네. 보색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월드 투어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하고 돌아오세요.
0: 벌써 한 시간 있었습니다.
1: 제2의 BTS는 바로 너 이들.
10: 그게 바로 저 이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10: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0: 이렇게 끝나
10: 이런 라디오가 있구나.
0: 이렇게 끝나면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힐 토너 패드
1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준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신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쇼에 다녀간 배우 티파니 영, 김예원 씨가 출연한 작품이죠. 6월 30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진짜 우리 아들뻘 되는 우리 보냉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너무너무 좀 월드투어도 잘 건강하게 하길 바라고요. 예,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보냉도 노래죠. 이 I Wonder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전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그리고 대구 군위 지역입니다. 더위에 집중력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초이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후보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 교통에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괴산 부근 사고 여파가 더 심해졌습니다. 추점터널을 진입하기 전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6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촌 5터널에서 화촌 8터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감추려고 하기 마련이죠. 다리가 안 예쁘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가리고 또 치아가 안 예쁘다고 생각하면 오물오물 얘기하면서 입술로 방어합니다. 자기 의견에 자신이 없으면 회의하면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죠. 단순히 숨기려는 행동이라기보다 이러쿵저러쿵 평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럴 때 누가 자신감을 가져 이러면 더 부담스럽죠. 그거 단점이야 이렇게 확인받는 느낌이잖아요. 다행인 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낯이 두꺼워지죠. 그럴 수도 있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요. 사람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 없어 이 차원이 아니라 보면 어때? 아유 알면 어때?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 그쯤 되면 남들 신경 쓸 체력도 아깝거든요.

사람은 기타도 참 잘 치는군요. 하모니카도 직접 연주한 거예요. 화음도 넣고요. 캐나다의 락 싱어송라이터 톰 코크레인의 음악으로 오늘 수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1부 출발했습니다. Life is a highway. 인생은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있지만 계속 나아가야 하죠. 라는 톰 코크레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밴드를 했답니다. 네. 백디 반가워요. 알람 맞춰놓고 들어요. 용유미 씨. 아유 유미 씨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인 거죠. 감사합니다. 백선미 씨. 어제 몇 시간 못 잤더니 오전에 너무 졸렸어요. 그래도 귀 쫑긋 열고 백뮤직과 2시간 함께합니다. 아유 그랬군요. 피곤하시겠어요. 더운 날. 이주연 씨, 백디 출첵. 전 수리안께서 백디 라디오 끝날 때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아유 주연 씨, 왜 더운데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저 어제 뭐 좀 뭐 좀 찍느라고 점 늦게까지 일하다가 잤는데 아우 아침이라니까 얼굴이 똥똥 부어가지고 무슨 보름달이 뜬 것 같아가지고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낫네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나마 예. 쓴 커피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 예. 카페인의 힘이죠. 정경화 씨, 맞아요. 나이 드니까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시절 미니스커트 좀 입어볼 걸 그랬어요. 그나저나 메시의 해트트릭을 눈으로 보니 신기하네요. 방금 끝난 그 알제리아구 경기에서 3골 예, 헤드트릭을 기록했죠. 지금 현재 북중미 월드컵 최다골입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 기록이 깨지겠죠. 두 골을 넣은 선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음바페 세네갈전에서 넣고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도 역시 예, 이라크전에서 두 골을 넣었습니다. 파라과이전에서 미국의 발로건 선수가 예, 발로 차가지고 두 골을 넣었죠. 그래서 발로건인가? 네. 아이 참 미안합니다 진짜. 우리 임피디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지금 다들 싫어하네요. 하, 문명숙 씨 안녕하세요 백디. 네 안녕 못하게 됐어요 방금. 제가 자초한.

0: 거죠. 자, 오늘도 다채롭고 다양한 음악으로 여러분과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숟가락 얹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다 보내주세요. 싹 다. 별로 안 유명한데 뭐 너무 옛날 노래인데 이거 너무 최신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싹 다 보내세요. 그리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남들은 야 그게 뭐가 웃기냐 왜 뭐 이런 일도 나한테는 웃길 수 있잖아요. 일상의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면 됩니다. 보내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이 한 번 토이 백커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노래 두 곡 들었죠? 리키의 보베리,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네, 팀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혼성 그룹 리키의 보베리가 노래한 사라 베르케 띠아모. 당신과 있으면 이유 없이 행복해요. 아마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라는 아주 예쁜 가사입니다. 이어서 영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엘튼 존, 크락다일 락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 자기 여친 수지하고 함께 락앤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던 그 자유와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 엘튼 존은 참 천재예요. 장난기도 아주 다분하고 어떻게 노래 라라라라라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자신감 뿜뿜이에요 진짜. 네. 팝계의 메시 같습니다. 유영혁 씨가 40대 다 돼가는 나이에 해트트릭 기록하는 메시를 보며 감탄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이러다 백디만큼 롱런하겠어요. 어휴, 제가 의문의 1승인가요? 의문의 1패인가요? 헷갈리네요. 메시가 진짜 메시했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힘주고 때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툭. 코로 찹니다. 발코로. 야, 대단해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7986님, 백디 여기 딸기하우스예요. 딸기 나무 자르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장갑 벗고 물 한 잔 먹고 문자 보냅니다. 두 명 시누이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방송 들으면서 어머 임백천하냐 여기 나오네 목소리 여전하네 하며 반가워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을 주셨는데 아우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예쁜 딸기가 보이는군요. 제가 7986님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누이들한테 자랑하세요. 박미선 씨는 여태 듣기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가입하고 출첵합니다. 힘드셨죠? 여기 부산인데요. 이제 막 점심 먹고 후식 겸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주 프로를 후식으로요. 아침에 카레 먹고 왔는데 구내식당 점심 메뉴가 또 카레. 그래도 백디님 음악이 있어서 햄 볼까요? 하셨습니다. 네, 카레 햄이 들어가나요? 아무튼 대개 이제 점심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녁 장소가 중국집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8821님이 백디 희소식 전합니다. 지난번에 딱새가 신발장에 털을 잡으셨다는 소식 보내드렸는데 어제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네 마리는 이소하고 막내가 이소하려다가 저랑 딱 마주쳤어요. 가족 대표로 인사하고 가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웠는데 서운해요. 그래도 잘 커가니까 기특합니다. 백디한테도 행복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하셨는데 사진을 주셨는데 오 얘가 막내군요.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죠? 날 수 있을까? 지금 날개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자연의 섭리죠. 네. 아유 참 걱정이 되네요. 근데 어저께 송은경 씨가 제가 보낸 미니 선물 박스 받았는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죠. 근데 우리 임선달 PD가 오늘 택배 거기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왔습니다.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세상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볼펜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10만 놔두고 바깥에 거를 이렇게 자수로 만들었네. 이걸 힘드셨을 텐데 이걸 왜 그러셨을까요?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고마운데요. 이런 거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1477님이 백천영님 오석준의 웃어요 듣고 싶어요. 아유 저도 듣고 싶어요. 1545님이 백디형님 MC 더 맥스 내 이름은 구름이요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저희는 근데 인맥션의 백뮤직은 팝 전문 프로입니다. 저하고 기술 제휴하고 있는 예, 라라랜드로 패스하겠습니다. 라라랜드로요. 가요는 라라랜드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로이 산체스라고요.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의 레로이 산체스가 노래하는 리틀 댄서 준비합니다. 춤을 사랑하던 작은 소녀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응원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락밴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혼자 외로움 말고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고백송입니다.
레로이 산체스, 리틀 댄서, 미스터 빅, To Be With You.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8913님, 지난 주말에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배달 음식 시켜서 소주 한잔하고 끝나갈 때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뒷정리를 하고 분리수거한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가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우와, 아빠 웬일이야? 이제 엄마가 원하는 남편이 된 거야? 이제 엄마한테 완전 길들여졌네? 하며 놀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치? 이 나이에 아빠도 대단하지? 이럽니다. 사실 남편은 담배가 고파서 급히 나가려던 거였는데 진실은 저만 알죠. 어이없지만 웃어 넘겼어요. 애연가 끼견가들 이 사연 들으면서 웃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다 알아요. 7345님, 저희 친정엄마가 손녀딸 보고 싶다고 집에 오셨어요. 셋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7살 딸아이가 할머니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럽니다. 할머니, 늙으면 눈을 동그랗게 못 떠? 아마도 친정엄마의 처진 눈을 보며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엄마랑 저 순간 얼음이 된 거 있죠.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할머니 동그란 눈대게 쌍꺼풀 수술해야겠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솔직함이 때로는 슬픕니다. 그저 웃죠 뭐. 아이도 할머니가 늙어가는 게 안타깝단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만약에 그 손녀가 저를 보면, 아버지 왜 볼살이 처졌어요? 그럴 거예요. 박예은 씨, 어제 저희 아빠가 뜬금없이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집에도 댕댕이 가족이 생기는구나 신이 났는데요. 아니래요. 아니, 산책 갔는데 얘가 혼자 막 돌아다니더라고. 주인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일단 데려왔다. 그래서 일단 물 먹이고 우쭈쭈하며 놀아주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를 찾고 있습니다. 하얗고 귀가 쫑긋 서 있는 개 한 마리 보신 분은? 그렇게 그 댕댕이는 약 10분간 귀염받다가 자기 집으로 갔답니다. 다신 집 나오지 마라 아가 하셨어요. 귀엽겠네요. 귀가 쫑긋 서 있는 녀석이라면 그 독일의 그 포메라니언 내지는 영국의 웨스티? 많이 알죠? 찾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신작가가 보여줬어요. 두 종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씨, 요즘 부쩍 외모에 관심 많아진 중학생 아들이 오이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썰어서 얼굴 한가득 붙여줬는데요. 가족들이 수박 먹는 거 보더니 누워서 이불 붕어처럼 뻥긋거리는 거예요. 뭐해? 오이 떨어져. 가만히 있어. 했더니 수박이 과연 입에 들어갈지 연습해 본 거였대요. 누워서까지 수박을 먹으려는 그 열정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휴, 어이없지만 웃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들 다 공부 빼고는 모든 것에 열정을 쏟는 거 아니에요?

노래 참 개성 있게 부르는 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탐 그레너니 노래한 Little Bit of Love였습니다. 당신의 조금의 사랑만 있어도 나는 버틸 수 있겠어요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공감 가는 분들 많았죠.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소개된 분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세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이면 어떤 사연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이윤경 씨, 아이한테 중력의 힘을 가르칩시다. 최유리 씨, 방송 탔네, 흰 댕댕이. 김경미 씨, 주말에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옷을 샀는데 오늘 택배가 왔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분 좋은데 음악도 신나네요. 기분 좋아요. 오, 택배로 받은 물건, 특히 옷 같은 경우 화면에서 보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망하기 쉬운데 좋았군요. 아유, 다행이네요. 4483님, 백촌어러분이 저희 집은 고등학교 담 너머 집인데요. 학교에 나무가 많잖아요.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요? 벌써? 제 귀를 의심했는데 맞아요. 또렷한 매미 소리예요. 이야, 그 녀석들이 그 애벌레로 한 몇 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아주 더운 여름에 나오는데, 글쎄 덥긴 하지만 매미가 나올 정도의 더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양은정 씨, 엄마 생신에 언니가 신발 사드린다고 같이 갔다가 저까지 새 운동화를 얻어 신었어요. 광고에 나오는 신발 처음 신어봐요. 어제 처음 신고 나가봤는데 발이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엄마 생신이 다음 달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은정 씨, 그러지 마시고 엄마 생신 때 여러 가지 사드리세요. 빚 내서라도. 그러면 더 많은 게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와도 더 행복하고요. 은정 씨, 대신에 DJ 천이가 행복하시라고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3162님이 지금 출장을 가시는데 지구 한 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을 경유해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출장의 지옥문. 저는 짐꾼이라도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잘 다녀오세요. 시간 되시면 거기서 보시면 듣고 보시면 좋겠네요. 백뮤직을. 8217님의 신청곡이 500 Miles라는 노래죠. 이거는 피터 폴 앤 메리가 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잘 알려지게 불렀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 헤디 웨스트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오늘은 저스틴 팀벌레이크, 스타샌즈, 캐리 멀리간의 목소리입니다. 백디 형님, 신청곡 장르 구분 없이 부담 없이 하라고 하셔서 진짜 했습니다. 교육받으러 낯선 동네 평촌에 와서 혼자 밥 먹고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저스틴 팀벌레이크 버전으로 500 마일스예요 하셨어요. 이게 그 영화의 사운드트랙으로 들어갔었죠.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뭐 보이 그룹이죠. 엔싱크 출신의 이제 가수고 배우인데 엄청 출세했죠. 네. 영국 배우 캐리 멀리건 그리고 미국 배우이고 가수인 스타크 샌즈, 이렇게 세 사람이 노래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서 외롭게 떠돌며 그 고향과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워한다는 슬픈 노래죠. 500 Miles.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217님이 500 miles 듣고 싶다고 하셨죠. Justin Timberlake, Stats and Carrie Mulligan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어서 송지연 씨가 신청하신 음악이었어요. 이지선 씨가 들으시면서 시치프스구나 하셨네요. 맞습니다. 앤드류 버드가 노래한 시치프스였습니다. 백디 한숨 나와요. 남편 치과 견적이 1,100만 원 나왔어요. 에? 맨날 잔소리해도 안 듣더니 결국 이런 사태가. 백디 열받는데 이 인간 어찌할까요? 앤드류 버드 시시퍼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아내 잔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거 아니에요. 아유 이따가 뭐 내지는 뭐 조금 뭐 아프다 그러면 빨리 치과 가봐 뭐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듣다가 뭔가 탈이 난 거죠. 아유 저 어떡합니까. 시시프스, 과거의 집착과 고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앤드류 버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휘파람 소리가 아주 유명하죠. 이현주 씨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졸다가 휘파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네요. 앤드류 한번 불어봐줘. 그거밖에 안 돼? 아우 유치한 장난을 또 시작하네요. 쉬는 날 댕댕이랑 바닷가 나와서 음악으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한.

이야, 662님 어디 계세요? 댕댕이랑 바닷가. 아유, 부럽네요. 자, 이제 1부 끝곡 전합니다. 그리고 1부 끝곡이나 2부 첫 곡, 이렇게 매듭을 짓거나 스타트 하는 노래들은 더 귀를 쫑긋하게 듣게 됩니다. 그죠? 오늘 1부 끝곡은요, 미국의 2인조 남성 밴드예요. 21 Pilots라는 밴드의 Level of Concern이라는 음악입니다. 걱정 수준, 뭐 불안감의 정도 그런 제목인데요. 이 힘든 시기에 서로 곁에서 힘을 주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I'll be com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더워서 정체 구간을 지나기 더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괴산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 장현터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가신다면 울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2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작업 때문입니다.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 화천 8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 원효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열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아직 차가 많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 있는 이야기와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그렇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6월 17일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짐 크로치가 노래한 I Got a Name. 짐 크로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나는 나만의 이름과 꿈을 가지고 있고요. 내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라는 내용인데 이 노래가 이 짐 크로치가 우리 김윤숙 씨가 비행기 사고로 젊은 나이에 하셨는데 그래요. 이 저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한

0: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싱글로 발매돼서요. 사후 발표된 거죠. 그래서 더욱더 뭉클했습니다. 짐 크로치, I got a name이었습니다. 김종화 씨, 백디 안녕하세요. 로그인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네, 종화 씨 환영합니다. 농사 짓는 남편이 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모델 워킹 수업하러 나가고 혼자 듣는 중입니다. 농사 일할 때나 집안일 할 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노동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씨, 남편이 모델 워킹 수업 하신다고요? 와, 멋지십니다. 사소한 건데 하루 종일 은근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새 티셔츠 입고 나왔는데 태그를 안 잘라서 목에 자꾸 가끌거린다든지 뭐 양말 목이 늘어나서 이제 신발 속에서 자꾸 이게 돌아간다든지 그죠? 아유, 집에 가서 당장 버려야지 결심합니다. 또 휴대폰 액정에 기포 생기잖아요. 이거 화면 켤 때마다 그것만 보게 되고요. 또 아침에 아이한테 툭 던진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죠? 큰일은 덤덤하게 수습하면서 이런 사소한 일이 더 신경 쓰이고 찜찜하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하는 일이 제일 끈질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근 신경 쓰이고 찜찜한 거 뭐예요? 그거 얘기하면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도 하잖아요. 사연도 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사연 없으면 그냥 노래 제목만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네, Gladys Knight의 목소리였어요. Gladys Knight and the Pips. Midnight Train to Georgia라는 노래. 그전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알리샤 키스가 노래한 If I Ain't Got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당신이 더 소중해요라는 If I Ain't Got You. Gladys Knight은 뭐 소울 음악의 황후라는 별명이 있어요. Empress of Soul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Pips는 그러니까 오빠와 사촌들로 이렇게 구성된 뒤에 화음도 놓고 그리고 이제 춤도 이렇게 추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서 고향 조지아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더 핍스라는 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영화에서인가요? 1, 2, 3편까지 나와 있는 그 영화에서 덴젤 워싱턴이 주연인 약간 폭력, 아 약간이 아니라 폭력이 아주 난무하는 영화죠.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이 내가 핍스였다 그러면서 춤을 이렇게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디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비킴님하고 대화 끝에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7279님 제가 2부 로고를 바비킴 노래 고래의 꿈을 같이 부르면서 이제 제가 그걸 그 가사를 좀 바꿔서 했거든요. 재밌게. 제가 영구육례를 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김은 씨가 가요계의 보검이 백디. 어제 보검이 생일이었는데 생선 줬어요. 하셨네. 아 그럼요. 보검이한테 제가 고등어 두 마리 보냈죠. 뭔 말이야. 아 근데 박보검 씨는 진짜 근사하더라고요. 진짜 인성이 최고더라고요. 9988님 백천이 형 레트로 카세트 라디오 샀어요. 택배로 왔어요. 방송 지금 듣는 중. 오 희귀템인가요? 야 이거 오랜만에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스피커가 양쪽에 둥그런 게 두 개 이렇게 큰 개가 있고 그 중간에 카세트 테이블 꼽는 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버튼이 쭉 있고 그다음에 볼륨 올릴 수 있고 이거 휴대하기 편한 그죠? 예, 손잡이가 있고 아 이거 아주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레트로 카세트 라디오. 네, 요즘에 이것도 있고요. 그 제일 위층에 LP 턴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카세트 데크도 있고 뭐 CD 데크, USB 단자까지

있는 그러니까 클래식 가구 같은 그 그런 오디오 기기도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음질의 차이는 글쎄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뭐 음질 차이는 잘 못 느끼죠. 예. 아, 8647님, 백디 오늘도 무척이나 덥네요. 아침에 치과 갔는데 선생님이 어우 환자분 부모님께서 아주 잇몸이 튼튼하게 물려주셨네 하시네요. 아픈데 또 한 번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참 이 잇몸 이런 거는 진짜 네. 찬 거 잘 드시죠? 8647님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7452님 안녕하세요 백천님. 거제시 하청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늘 듣고 있어요. 출근과 동시에 블루투스를 켜서 퇴근 때까지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과 함께 들어요. 가끔 올드팝이 흘러나오면 음악 좋으네 하면서 청취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도 중년분들도 때론 학생들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거제시 하청면. 이야, 가보고 싶네요. 거제도 제가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몽돌해변 거기도 참 이뻤고 바람 뭐죠? 바람 뭐가 있어? 바람 언덕인가?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물도 세상에 그렇게 맑은 바닷물이 어디 있어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7452님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you란 노래 영국과 미국의 합작 그룹이죠. 런던 비트가 노래합니다. 당신과 헤어졌지만요. 난 계속 당신만 생각해요. 당신이 그리워요. 라는 그런 노래고요. 최희원 씨가 청하신 독일의 여성 트리오예요. 먼 로스가 노래하는 핫서머. 뜨거운 여름날. 사랑과 설렘을 즐기며 자유로운 순간을 만끽하자는 얘기고요. 이어서 한 곡 더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뭐 미국의 지금 대표 가수 또 대표 배우들입니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 Rain on Me란 노래입니다. 지금 남부 쪽에 비 오는 데가 있나 봐요. 슬픔에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을 힘으로 바꾸며 살겠어요 하는 의지송입니다. London Bea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Monroe's Hot Summer, Lady Gaga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목소리로 Rain on Me.

London Bea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Monroe's의 Hot Summer. Lady Gaga와 Ariana Grande가 노래한 노래 방금 끝났죠. Rain on Me 였습니다.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음악이 되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이고요. 인백션의 백뮤직은 선곡 맛집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예요. 106 하나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까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선영 씨가 국수 한 그릇하고 아메 한 잔하고 백뮤직 들으니 여기가 피서지네요. 피서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네요. 김경순 씨가 백천님 영구 버전 해주세요. 우와! 왜 시켜요? 그거 해달라는 얘기죠. 서보람 씨가 핫서머? 오, 이거 뭐가 리메이크고 뭐가 원곡인지 궁금해요. 김경자 씨도 FX 노래 아닌가요? 네, 정민영 씨는 백디 삼촌 좋은 호흡입니다. 이 노래 FX 핫서머 원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로즈가 핫서머 이거 원곡입니다. 우리 걸그룹 FX가 리메이크한 거죠. 2011년인가? 네,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 가요를 네, 저쪽에서 해외 스타들이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해외 스타들 곡을 우리가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역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합니다. 남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솔직히 내일처럼 뭐 사심없이 축하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좀 비교하게 되니까 정말 사심없이 축하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은 누구나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좋은 마음으로 노래하시면 좀 같이 불러주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거나 노래 부를 수 없거나 그러면 내적으로 네. 댄스까지 곁들여서 댄스곡은 아닙니다. 4932님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저희 준 컴퍼니의 현봉준 사장님의 61번째 생신이십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7명의 직원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파이팅 하셨네요. 아유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현 사장님 파이팅입니다. 2091님 절친 조남길 생일입니다. 백뮤직에서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 그리고 오세은 씨가 백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소중한 날이라 용기 내봅니다. 사랑하는 딸내미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유 세은 씨 이름을 안 보내셨네요. 4883님 제 큰아들 강동학의 생일입니다. 생일송 부탁드려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세은 씨가 뭐 문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저희 문턱 낮기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프로입니다.

축하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은 이제 팝 전문 프로고요. 가요가 유일하게 이 노래하고요. 이 노래 가요죠, 물론. 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일요일 날 만나잖아요. 임진모의 픽이 가요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곡이 나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요. 네. 최소정 씨, 대학교 4학년 아들과 1박 2일 여행 갑니다. 언더비치 크리스리아 노래 듣고 싶어요. 룰루랄라 하셨네요. 오, 아들하고 엄마하고 좋네요. 자, 이 크리스리아는 그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블루스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주 기타 좋죠. 그 언더비치는 스페인의 그 포르멘테라 섬이라고 있다네요. 거기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사랑을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라는데 가사가 나는 그 해변 달빛 아래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잊지 못해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 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 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대학생 아들과 여행 간다고 최소정 씨가 크리스 리아의 On the Beach 청하셨잖아요. 들으시면서 신청곡 나온다고 기뻐하시네요. 여러분들도요 신청곡 보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나왔을 때 그 느낌. 안찬영 씨가 오늘 처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백디님. 듣기만 하다 처음 채팅해 보네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찬영 씨. 이지선 씨, 7863님이 FR 데이비드의 Words 청하셨죠.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FR 데이비드의 Words 신청합니다 하셨죠.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 감정을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말하는 거 참 힘들어요. 내 진정성을 표현하기가. 그런 노래거든요. 아마 동서고금 다 그렇게 사랑 표현은 어렵겠죠. 이지선 씨가 주다스 프리스트의 Breaking the Law를 청하셨어요. 백천님 오후 알바 갈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알바 가기 전에 힘나게 신청곡 들려주세요 하셨죠. 네, 잘 들으셨죠. 영국의 메탈 밴드죠. 주다스 프리스트. Breaking the Law는 이제 법을 위반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희망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강렬하게 외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홍영민 씨가 따라 부르다가 목에서 피만 날 듯 Breaking the Law, Breaking the Law 이거 계속 하잖아요. 득음할 수 있죠. 이 Breaking the Law 이게요 그 락 역사상 가장 유명한 떼창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82년도에 처음으로 LP판을 산 음악이네요. FR David Words. 3346님 이 Words로 FR David는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저하고도 그때 이 스튜디오에서 만났었고요. 강은순 씨도 Words 들으시면서 여고 때 많이 들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0864님, 백디, 지난번에 그 샤브샤브 국물 맛나게 먹었던 저희 집 댕댕이입니다. 혼나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에요. 이제 보냅니다. 하시면서 댕댕이 사진을 주셨는데 숨어 들어가 있군요. 집도 이쁘네요. 5201님, 백디, 저 내일 한 달 전에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간 딸 보러 일본에 가요. 근데 해외 혼자서는 처음 나가보는 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사히 딸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내일은 딸이 있는 도쿄에서 백디 목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아유, 가실 수 있죠. 5715님, 백디, 저 방수일 하는데요. 요즘에 일이 통 없어요. 장마 전에 다들 공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락 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백뮤직 들으면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장마 전에 이 방수 공사 해야 되는데 꼭 물이 새야 방수 공사를 하죠. 아, 물이 새야 방수 공사를 하는 거죠, 진짜.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끝곡은요. 아일랜드 밴드예요. The Cranberries의 Linger라는 노래인데요. 사랑이 끝났는데 당신은 왜 날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게 해요. 애틋함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로 내일 날 12시 약속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서 도로 보수와 시설물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구간에서는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정체되는 구간 있는데요. 작업 구간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주셔야겠고요. 차간 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 남한산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4km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영동 1터널에서 금강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부근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심윤숙님께서요, 응디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선물 받고 있는 부산 구포에 살고 있는 예쁜 아줌마예요. 매일 오후 2시가 기다려지네요. 오늘도 함께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아줌마는요, 예쁜 언니시죠. 그리고 그냥 예쁜 윤숙님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부산시 구포동에 계시는군요. 아지도 뭐 부산에서 학교 좀 댕기고 좀 살아서 알거든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사투리 들으면 뭐 느낌 팍팍 오시지. 갱성가 아이가, 부산 아이가. 아 근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사랑하는 응디입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 계신 반짝이 분들, 오늘도 응디와 함께해 주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하고 즐겨주세요. 시작하면서 예쁜 언니 윤숙님의 사연 띄워드렸는데 지금 뭐 부산 말고도 진짜로 서울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방방 곳곳에서 이렇게 또 들어주고 계십니다. 6156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또 좋죠 좋죠. 9545님께서 여기는 포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미님께서 여기는 부산이라예. 전민경님께서 응디 여긴 대구 옆 동네 경산이에요. 제가 경산도 또 잘 알아요. 제 친구가 살았었어가지고 경산도 자주 놀러 갔었어요. 이상진님께서 여기는 전라도 목포여라. 아 목포에서도 또 들어주고 계시고요. 김미희님께서 저는 경북 청도에서 듣고 있어요. 아 진짜로 안 듣는 곳이 없네요. 그죠? 홍성래님께서 응디 저는 미국 LA에서도 빛나는 트로트 들었어요. 글로벌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글로벌해요. 전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요. 반지기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할 거예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지기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그리운 옛 친구와의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보고 싶다 친구야 오늘 함께 할게요. 자,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사랑.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 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 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 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9: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9: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9: 키움 증권.
1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김용빈의 청춘을 돌려다오였습니다. 아, 사연 만나볼게요. 2976님께서 응디, 저는 5학년 7반 아줌마고요. 수영 배운 지 1년 반 됐어요. 며칠 전에 20살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해서 수영복을 사줬는데요. 어머나,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원피스 수영복 선물해준 거 있죠? 저는 그동안 3피스, 5피스 수영복만 입었거든요. 이 오샤시한 거를 어찌 입죠? 고민입니다. 아,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입어볼까요? 아우, 자꾸 부끄부끄한데 어쩌죠? 아유,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예쁜 수영복을 또 사주셨구나. 원피스 수영복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3피스는 어떤 거지? 5피스는 또 어떤 거지? 저는 좀 이게 수영복이 너무 달라붙잖아요,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레이스 좀 이렇게 달린 거. 프릴이라 그러나 그걸, 그죠? 예, 레이스 말고 프릴 같이 이렇게 요르르르 이렇게 하늘하늘한 거 달린 거를 입으면 그나마 좀 체형 커버가 좀 돼가지고 저는 원피스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도 어울리는 걸로 사왔겠죠. 하, 수영 시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너무 수영 배우러 가고 싶은데. 열심히 해보시고 또 예쁜 몸매를 위해서 이게 수영하다가 몸매 예뻐지면 이제 또 다른 것도 또 도전해보고 비키니도 도전해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9289님께서 응디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요? 저는 주말부터 실패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열심히, 저는 진짜 이번에 제 뱃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연히 제 뱃살을 봤거든요. 거울을 요즘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목욕하고 거울을 봐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와, 이건 이렇게 냅둬서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이게 이제 100일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운동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묵혀뒀던 10개월 동안 묵혀뒀던 이 살들을 저는 무조건 뺄 겁니다. 저희 남편이 계속 저녁마다 뭐 먹자고 꼬시는데요. 저 절대로 안 넘어가고 안 먹고 있어요. 진짜로 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반지분들 같이 해요, 같이. 나중에 웅디만 혼자 빼고 치사해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해봅시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솔지의 수은등, 이소나의 정.

이솔지의 수은 등 이소나의 정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세요. 박종욱님께서요. 응디는 연예인이니까 얼굴에 기미 같은 거 없죠? 저는 요즘 얼굴에 기미가 더 많이 생겼어요. 화장을 해도 기미 있는 쪽은 칙칙하게 표시가 나네요. 나도 기미 없는 뽀샤시한 피부 갖고 싶다. 저 이럴 때 진짜 너무 억울해요. 연예인은 뭐 얼굴이 다르게 태어납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예. 네. 얼굴에 기미 있죠. 왜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임신하고 기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엄마 따라 닮는다던데 저희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기미가 그렇게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얼굴 양쪽에. 그래서 출산하고 조금 옅어지긴 했는데 요즘은 그 기미에 바르는 그런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바르면서 저도 관리하고 있어요. 선크림 자주 바르시고 웬만하면 커버죠, 커버. 네, 화장품으로 가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저도 진짜 기미 없는 뽀샤시한 피부 갖고 싶어요. 0390님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뜨거운 수증기를 맞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는 일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가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오늘도 힘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뜨거운 수증기 맞으면서 일을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하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진짜 이 땀에 젖어서 이렇게 축축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짜증 지수가 올라가고 몸도 마음도 진짜 힘드실 텐데 그래도 퇴근하고 가서 집에 가서 싹 깨끗하게 샤워하고 탁 앉으면은 조금 개운한 마음은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젖어 있다가 아이고 힘내십시오. 제가 좋은 노래 띄워드리는 것 말고는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오늘도 화이팅!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박현호의 1, 2, 3, 고 그리고 천록담의 태클을 걸지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 아니, 그래. 솔직히 말해서 뭐 배신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한 적 있어? 나는 있어. 우리 회사 부장님한테 완전 실망했다고.

여름이 시작됐네요. 여름하면 뭡니까? 매실이죠. 여러분은 매실액 안 좋아하십니까? 매실액이요? 완전 좋아하죠. 여름에 매실액 쪼르륵 따라서 물 살짝 넣고 얼음 띄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부장님도 좋아하세요? 간식을 먹을 줄 아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매실액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년 직접 담가 먹지요. 직접 담그세요? 대단하시다. 저도 올해는 인터넷으로 매실 사서 담그려고요.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매실을 직접 키워서 팔고 계시거든요. 아, 살 사람은 제게 주문하십시오. 특별히 좋은 품질을 제가 싸게 판매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20kg 주문할게요. 근데 얼마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주문하실 겁니까? 아, 그럼 제가 강은 씨에게만 따로 문자로 가격 보내겠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보낼게요. 계좌번호랑 같이 보내겠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매실 20kg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응? 20kg에 10만원? 아,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비싼데. 아, 그래도 부모님께서 직접 키우신 거라고 하니까 믿을만 하겠지. 믿고 주문하자.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매실. 아, 진짜 이게 뭐야. 벌레 먹은 것도 너무 많고 이거 진짜 양이 너무 작잖아. 아니, 잠깐만, 이거 체중계 달아봐야겠다. 에? 16kg? 내가 주문한 거 20kg인데?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직장 상사에서 바꿔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아, 진짜 내 속 터지네. 아,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박혜신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자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부장님의 부모님께서 매실을 하신다면서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직원한테. 근데 문자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가격 10만 원이래. 20kg이면 10만 원은 좀 비싼 듯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좋은 걸로 보내주시겠지 하고 믿고서 시켰더니 벌레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양도 너무 작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러신 거지? 원래 아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 보내주고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79님께서 아 부장님 그건 아니죠.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근데 이거 부장님한테 말하면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부모님이 하시는 건데 괜히 부모님 욕하는 것 같고 부장님 이거 매실이 왜 이래요? 막 이런 느낌이라서 아 그 말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5861님께서 에이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가격보다 비싸네요. 부장님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니까 이거 차라리 인터넷으로 시키는 게 더 속 편하게 양도 똑바로 올 거고 벌레 먹은 거 그런 것도 안 올 거고 어떡해요? 6827님께서요. 무농약 친환경이면 시중보다 비쌀 수 있어요. 강력 추천하신 만큼 한번 믿어보세요. 벌레 먹은 거가 있는 이유가 이제 무농약이라서. 오, 그렇죠. 그러면은 벌레가 먹을 수 있죠. 맛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 무농약 친환경 뭐 이런 거는 가격 조금 더 비싸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벌레 먹은 것도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3644님께서 저도 여름에만 토마토 농사 지어서 지인들에게 판매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조심스럽고 상품 반응도 제각각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토마토 농사 안 지어요.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쵸. 약간 그 아는 사람한테 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좋은 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보게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0kg 시켰는데 16kg 온 거는 이거는 잘못한 거지. 좀 넉넉하게 넣어줬어도 모자란데. 그래도 좋은 걸로 보내주셨을 거예요. 겉보기는 그래도 만약에 매실 담궈서 먹었을 때 와 진짜 달고 맛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오죠.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주현미의 사랑이 오네.

0: 보이시라!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업!
1: 반총물을 고려하라!
0: 휴르카!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위제로!
4: 소파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7: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그리운 옛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아, 1부 끝곡으로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연희에서 성산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구간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밀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7km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5km가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문초희의 곁이었습니다. 김승희님께서요. 응디 다시 로그인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세월이 벌써 60대 중반이니 뇌도 녹슬었나 봐요. 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로그인 한 달이 걸리셨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진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저리 찾아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누구 오시면은 도와달라고 하시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셨죠? 이게 좀 오래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들어와도 한 번씩 이게 로그아웃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로그인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봐 주셨다가 잘 하셔야죠. 아유 오래 걸리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천명선님께서 허리 수술하고 태어난 지 한 달째입니다. 입원 중에 살이 5kg이나 빠져서 이참에 5kg만 더 빼서 허리 부담을 줄여주자 마음먹었는데 왜인지 살이 더 찌고 있네요. 이른다니까요. 살 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살이 더 찌는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고 막 이렇게 좀 빼려다가 한 번에 뭔가를 먹었을 때 그게 확 불어나는 것 같아. 이 몸무게는 자기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굶어서 막 이렇게 있다가 뭐 치팅데이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어쩌다가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싹 먹으면은 얘가 이제 어머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쏙 빨아들인대요. 그게 이제 갑자기 살이 불어나는 이유를.

0: 라고 하죠. 천천히 빼세요. 허리가 아프시면 그래도 묻죠. 몸무게 그 복근 운동이랑 등 운동 해가지고 근육을 좀 키워야 허리가 좀 덜 아프실 텐데요. 저도 등 운동하고 나서는 허리가 조금 낫더라고요. 허리가 저도 진짜 중학교 때부터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침 맞으러 안 다닌 데가 없고 막 그랬었는데 운동하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집시다. 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봅시다. 6696님께서요. 응디, 대성의 한도 초과라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한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원 없이 쫙쫙 긋고 싶은데. 현실은 에구, 카드 결제일이 두렵네요. 아, 그죠. 진짜 우리가 한도 생각 안 하고 막 긁고 싶은데 현실은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너무너무 두렵죠. 그 막 아, 할부니까 괜찮아, 할부니까 괜찮아 이렇게 몇 개 하다가 갑자기 결제 됐을 때 어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내가 뭐 했지? 이러고 딱 보면은 할부를 몇 개 했어요. 보면 그게 왜 이렇게 길게 갚아줘? 안 가요, 시간이. 딴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면서 그 3개월, 6개월 할부한 거 그게 왜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아직도 안 갚았어? 이거 아직도 내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유, 정말. 한도 초과 없었으면 좋겠다. 5932님께서 제가 지금 쓰리잡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늘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네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밥도 5분 만에 다 먹어요.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저도 여유있게 식사를 즐기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네요. 언제쯤 저는 여유있게 돈 생각하지 않고 저랑 남들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해야 될 일부터 처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영탁의 신사답게란 노래 좋아하는데 오늘 응디에게 신청해봅니다.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쓰리잡을 어떻게 하세요? 뭐 쓰리잡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쓰리잡이나 하시는데 왜 또 돈에 또 쫓겨요? 아이고, 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5분 만에 그렇게 먹어치우면은 체하겠어요. 밥이라도 천천히 드세요. 마음 아파요, 진짜.

밥 못 챙겨 먹고 급하게 막 대충 먹고 뭐 이러시는 거 저 사연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천천히 먹읍시다. 저도 옛날엔 참 그런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야 남한테 관대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여유롭게 행동도 고급지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랬는데 참 그냥 뭐 그런 날이 오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막 더 막 쫓기는 것 같고 막 더 초조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만이라도 여유롭게 가져봅시다. 일단 밥부터, 에? 밥부터 좀 천천히 먹어요. 채우겠어요.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친구하러 돌아옵니다. 대성의 한도초과 영탁의 신사답게.

중학교 때 전학 와서 친구 한 명 없이 혼자였던 내게 우유를 건네주며 말을 걸어줬던 이연아, 김이연, 나야 혜성이, 이혜성. 네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내가 육상부거든 거기서 받은 우유야. 근데 너 줄게, 마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그 뒤로 나도 너 따라서 육상부에 들어갔던 거 기억하지? 나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 못했거든. 근데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 네 덕분에 말이야. 그리고 육상하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지. 그래서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정말 싫었거든. 할머니랑만 살던 내 모습을 친구들에게는 보이기 싫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괜찮더라. 너는 내게 특별했으니까. 근데 네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한테 말도 걸고 살갑게 대하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우리 할머니도 너 많이 예뻐했던 거 알지? 내가 고등학교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너랑 연락이 끊기고 말았어. 이연아, 어디 살고 있니? 나이는 들었지만 내 마음은 학창시절처럼 소녀 감성으로 가득하단다. 너도 그렇지? 우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시절 이야기하면서 도란도란 수다 떨자. 밤도 새면서 말이야. 보고 싶다, 친구야.

만났다 친구야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의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혜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혜성님께서 중학교 때 친구인 이현님을 찾고 계세요. 육상부로 활동했던 김이현님인데요. 전학 가서 친구가 없을 때 이현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대요. 그것도 육상

냉장고에서 받은 우유를 건네주면서 낯설고 쑥스럽고 외로울 때 먼저 이렇게 다가와준 친구는 평생 못 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친해지고 나서 친구 따라서 육상부에도 들어가고 몰랐던 육상의 재능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뜻 같아요. 집으로 초대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LP판도 듣고 함께 육상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해주셨어요. 아, 저는 특히요. 이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할머니랑 둘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현님에게는 괜찮더라. 진짜 친한 친구는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거리낌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 반짝이분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사는 게 바빠서 그동안 잠시 잊고 지낸 추억 속의 그 친구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요. 빛나는 트로트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보고 싶다 친구야를 통해서 적어주셔도 좋아요. 문자 보내실 것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기분들 보내주신 옛 친구에 대한 사연 만나볼게요.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미스 김의 사랑의 감초,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의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상미님의 사연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흘렀구나. 은정아, 우리 8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지. 너랑 나는 입사 동기였어. 둘 다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게 참 많았지. 은정이 너도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정신없었지. 우리 매일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기죽어 있는 서로를 위로하기에 정신이 없었지.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 은정아, 기억하니? 우리 함께 제주도 여행 갔던 거.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렌트카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었지.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밤 해변에서 우리 평생 친구하자고 약속했던 것도 기억해? 근데 네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연락처도 바뀌면서 지금은 소식을 알 수가 없구나.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H 엔지니어링에 근무했던 은정아,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연락해줘. 나 상미야, 이상미. 그리고 나는 아직 예전 번호 그대로란다, 라고 해주셨어요. 입사 동기로 만나서 이렇게 평생을 약속하는 친구가 되기 쉽지 않은데 진짜 두 분이 마음이 잘 맞았었나 봐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게 진짜 결혼하면서 이제 뭐 아이 낳고 뭐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연락처 바뀌고 뭐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나? 왜 다시 연락을 안 주셨을까요? 번호가 바뀌면서 번호 그대로라고 합니다. 은정 씨,

이상민님 아시면은 예전 번호 그 번호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빛나는 트로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윤성자님께서 내 친구 희순아 참 오랜 시간이 흘렀다. 네 이름을 이렇게 다시 불러보는 날이 오네. 학창시절에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던 우리잖아. 우린 늘 서로를 별명으로 불렀었지. 네가 복스럽게 생겼다고 친구들이 복순이로 불렀는데 너는 그 별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보기로 부르자고 했던 거 기억하니? 왠지 복이 많을 것 같은 별명이었어. 나는 항상 너랑 같이 있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 기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 하나 기억하는 건 네가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선물했다는 거야. 나를 공주처럼 그려서 선물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방에 붙여놨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방학 때 네가 내 그림 숙제 도와줬는데 너무 잘 그려줘서 학교 복도에 전신했던 것도 기억하지. 친구들이 나한테 이거 네 솜씨 아니지 누가 그려준 거지 하고 물어봤었는데 차마 네가 도와준 거라고 말할 수 없었어. 그림도 잘 그리고 모범생이었던 너를 내가 참 좋아했는데 50이 넘은 지금도 공주처럼 예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가 아니 휘순아 방송 듣는다면 한 번에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해. 나야 성자 윤성자. 희순아 우리 꼭 한번 만나자. 아 그림을 참 잘 그리셨나 봐요 친구가. 복스럽게 생겼다고 복순이로 불렀는 너무 단순했다 옛날에는 그죠 별명 짓는 거. 아 진짜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없다는 게 참 그죠. 이런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몽글몽글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들으면 알지 않을까요? 나 복순이었는데 이렇게 연락 주십시오. 예.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예 친구 사연 만나볼게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더하기 곱하기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박경수님의 사연이에요. 42년 전 서울 영등포구 직장에서 함께했던 김영기라. 많이 궁금하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쩌면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너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지. 직장을 그만두면서 고향인 목포로 내려간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영길아 김영길 건강하지? 라고 해주셨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함께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서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셨나 봐요. 되게 친하게 지내셨었나 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상사에게 같이 깨지고 일 배우고 뭐 이러면은 엄청 그 돈독해지나 봐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아르바이트는 많이 해봤으니까 아르바이트 했을 때 같이 했었던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는 친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힘듦을 같이 노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은 진짜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돼서 잘 살고 계시겠죠. 정승원님께서 학창시절 매일 붙어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깔깔 웃고 시험을 망치면 같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기도 했던 친구. 그 친구 이름은 김덕훈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 누구보다 가까웠는데 어른이 되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라는 짧은 통화만 한 채 시간이 쑥쑥 지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덕훈이랑 찍었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촌스러운 머리, 어설픈 포즈였지만 사진 속 우리 둘은 참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덕훈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야, 잘 지내지? 하고 연락 한번 하는 게 왜 그리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친구야, 잘 지내고 있지? 언젠가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내 친구 덕훈아!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는 진짜 누구보다 가깝고 그냥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 거리고 자고 갈래 그러면 자고 가고 난 너 집에 자고 간다 그러면서 자고 가고 정말 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커가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 중 누가 마음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어색해지면서 좀 그런 게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됐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나중에 그 친구한테 연락해볼걸 계속 연락하고 지낼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보고 싶다 친구야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불멍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공훈의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 윤태화의 마지막 정거장.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9408님께서요. 저는 양파 장아찌 담그는 중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오이도 몇 개 넣으려고요. 우리 사위가 장아찌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담가주고 싶네요. 아유, 사위 사랑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에? 딸이 절친하겠어요. 장아찌 또 종류별로 또 담으면 너무 맛있죠. 양파 장아찌도 좋아하고 장아찌 종류는 근데 웬만해서는 오래 먹기 때문에 많이 많이 담가서 자주자주 이렇게 뭐 삼겹살 이런 데도 곁들여서 먹고 그러기에 좋으니까 뭘 해도 맛있죠. 정희수님께서 지난 주말에 친정 가서 보리수 따서 효소 만들고 왔어요. 앵두만큼이나 크고 빨간 보리수. 얼마나 달콤하고 맛난지 몰라요. 효소 완성되면 얼음 타서 음료수로도 먹고 반찬 만들 때 설탕 대신 사용하려고요. 우와, 금손이시네요. 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와, 효소도 직접 만들어 먹고 설탕 대신도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오, 이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고 따라해보고 싶네요. 설탕 대신 사용하는 거 이거 너무 좋겠다. 몸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끝곡으로 성민의 갓생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일대로 합류 구간이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5km 주춤하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순산터널까지는 7km 정체인데요. 이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지나 일직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소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현풍분기점에서 창녕 부근 1차로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으로 뒤쪽으로 9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뛰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머리에 그리기만 해도 우리의 뇌가 학습 모드를 켠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되고자 하는 나를 욕심내게 할 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6월 17일 수요일 오늘 첫 곡은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었고요. 4시부터 6시 2시간 마법 같은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실까요? 우리의 상상이

0: 나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을 대신하는 상상들도 있죠. 상상만 계속하고 시작은 안 하는 그런 상상. 현실을 대신하는 그런 상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오래되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상상이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우님, 맞아요. 행동의 시작은 마음 먹기부터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서종채님, 뱃살이 쏙 빠지는 상상하면서 매일 5kg 달리기 하는데 한 달 만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좋죠. 66kg였었는데 62kg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 퇴근 후에 5kg 달리기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드려야죠.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kg가 한 요 정도 덩어리 되잖아요. 이게 전신에 퍼져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 이 5kg가 상당한 건데. 그리고 꼬르륵님, 그럼 이상형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뒷 문장이 뭘지 이거 유추가 되는 거 뭘까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상상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크크크. 오늘부터 매일 상상해야 찡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즐거운 상상이니까 우리 꼬르륵님 마음껏 해보자고요. 그리고 강은옥님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콩디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상상을 해봅니다. 수다가 아니라 만나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언니 부산에 바다 보러 오세요. 우리 은옥님은 부산에서 생활하시는군요. 부산 오랜만에 진짜 가보고 싶다. 오랜 못 가봤어요. 오래 못 가봤는데 템플스테이 하느라고 한 3년 전인가 가보고 못 가봤네요. 9110님, 내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10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상상을 해봅니다. 과외 강사인데 이번 달에만 벌써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벌이는 줄고 그만큼 여유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난 만큼 마음의 여유는 줄었다는 게 함정. 바빠지고 싶지만 지금 2시간만큼은 여유롭게 라라랜드 즐기렵니다. 요거 요럴 때일수록 굉장히 어딘가에 빠뜨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인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이 여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들의 성공 비법 중에 하나가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되겠니? 라는 생각은 빼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 끝의 그림은 뭘까? 상상 한번 진하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 이번에 생각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 겁니다. 이 종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오늘 37도. 차에 찍힌 걸 봤는데 더워요.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폭탄을 빠바박 맞고 싶어하는 그런 한 여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봉에 놀러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3751님 콩디 반갑습니다.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하늘이 점점 까매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는 상상하며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어, 상상했는데 진짜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바탕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197님 1등 가자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아 1등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1488님 뽀니 언니 저희 빵집은 어린이집이랑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주 오는데요. 점심때 갓난 아이가 엄마랑 왔는데 울었는지 눈물이 글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울었죠. 공주님이 울었죠. 가로 열고 언니 특유의 추임새 가로 닫고 했더니 아기 엄마가요 저보고 혹시 라라랜드 라라랜드 듣냐며 자기도 애청자라며 갑자기 둘이서 친구처럼 수다를 떨다 보니 진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니 언니가 저에게 학창시절에는 학창시절엔 추억을 지금은 친구를 만들어 주시네요. 역시는 역시라고 하시면서 1488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학창시절에는 추억을 지금은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또 웃음나는 문자, 행복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88님 빵집 하시나봐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은 0021님이에요. 아 여기 있습니다. 요분이 1등 하셨구나. 미련 가득한 옷을 용기 내어 정리하고 나눔했습니다. 나눔 받으신 분께 미련이 무색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하루가 너무 예뻐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나눔 하셨어. 옷장 안에서 입지 않는? 또 그때는 참 예뻐 보였는데 아 지금 입으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옷들 분명히 있죠. 그런 옷들을 다 정리해서 나눔을 하셨나 봐요. 사실 이 거창하지 않아도 나눔이라는 거, 시간을 내준다는 거,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나누는 것도 나눔일 수 있고 자리 양보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나눔도 따뜻하게 주의를 대표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사연 잘 받았고 오늘 1등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요. 김옥주님 밭에 있는 작물들이 목이 많이 탔을 텐데 비를 맞고 얼마나 좋아하며 춤을 추고 있을까요? 이 상상력이 참 아름답다. 동화 같습니다. 김옥주님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소중한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쿨의 이 여름 썸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4시 20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라디오 볼륨을 높여 지나갈 때 생방송 티 내려고 생방송 티 좀 내자. 우리 PD님이 그러시면 항상 시간을 읊고는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9001님 보너니 오늘은 우리 셋째 아들 하진이 생일입니다. 우리 하진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합니다. 꼬물거리던 아이가 벌써 8살이 됐습니다. 어우 많이 컸네요. 오늘은 하진이가 좋아하는 LA 갈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그런 방송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셋째 아들 하진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멋진 남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55님 중딩 아들이 학교 앞에 중딩 아들 학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특목고 준비하는 지라 학군지 학원까지 주 5일을 라이딩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딩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자식이니까. 라이딩 해주랴 오첩 반상으로 저녁 도시락 대단하시다. 도시락 싸주랴 늘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더 힘들겠지요. 아들의 꿈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우리 1055님도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5님 라라랜드의 문자 폭탄 투척이요. 이분 오늘 새싹이시거든요. 근데 제 멘트를 들으시고 벌써 이 문자 폭탄 투척이라고 굉장히 센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엄청 빠르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갑질하는 사장에게 시원하게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질했어. 그래서 사직서 제출했어. 잘하셨네요. 지금 일자리 없다. 같이 하자. 하시는 거 더 이상 감정 싸움하기 싫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재취업 금방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업무 일이 힘든 거는 견딜만 하죠. 이 감정 싸움은 진짜 에너지 소모량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직서를 멋지게 제출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755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76님 콩디 여기는 경상도인데요. 띠비라는 말을 아시나요? 띠비? 띠비가 뭐지? 티비야?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어머님이랑 고추장을 담그고 저보고 TV를 가져오라는데 TV는 일단 아니네요. 100%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더니 너는 TV도 모르냐? 하시면서 혼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독대 뚜껑. 장독대 뚜껑이 TV예요? 완전 빵 터졌습니다. 콩디는 TV를 아셨나요? 하시면서 아니요. 저는 TV인 줄 알았어요. TV. 근데 읽다 보니까 뭐 TV를 가져오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777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TV를 장독대 뚜껑을 말하는 거군요. 또 이제 알았으니까 제 거 만들어야죠. 그리고 뽀니 언니 날씨가 너무 덥네요.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도 못하고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더워야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이거 좀 아니다. 상사분이 있어야지만 에어컨이 돌아간다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더우면 트는 게 에어컨 아니에요? 0326님 보내주셨습니다. 5145님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가 헷갈렸나 봐요. 저는 은평신사. 친구는 강남신사. 이를 어째요? 이 더운 날? 중간 지점 다시 정해서 뭐 만나야죠. 5145님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날 짜증도 조금 나실 수 있는데 저희 보는 너무 유쾌하게 웃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802님 영덕으로 혼자 여행 왔습니다. 햇빛은 강렬하지만 여기는 날씨도 좋고 바람이 시원해서 차에서 라라랜드 함께 들으며 치킨을 먹는 중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영덕까지 가셔서 차 안에서 치킨 드셔? 혼자 여행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뇌를 많이 많이 비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802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10분 저희가 추스려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빠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저 이번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까지 기다릴 거야.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용필님의 단발머리 그리고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9377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실까요? 이분이 맞나요? TV에서 보던 소리는 비슷한데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9377님이 생각하는 그 까만 여자 이분이 맞습니다.

아, 이 문자 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자, 이제 뮤직 뮤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 또 만들어 봐야죠.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되겠습니다. 노래 시작할 때 들리는 시원한 이 파도 소리가 이 계절에 딱 듣기 좋죠. 이소라 씨의 피처링이 또 빛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피처링이 빛나는 노래들을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피처링한 가수 덕에 더 듣게 되는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엄정화요. 엄정화 피처링 진우션의 말해줘. 박정옥님. 진우션의 말해줘요. 심현옥님. 강은정님. 진우션 말해줘. 피처링의 엄정화 제일 먼저 생각나셨다 하셨고요. 콩디콩디 진우션의 말해줘요. 알겠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9869님, 그리고 4187님, 박재만님, 윤정희님, 김민경님, 박영웅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진우션의 말해줘.

막이래. 와 여름이다 막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요. 쿨 이재훈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여름에 딱입니다. 구혜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맞아요. 김태영님이 피처링한 클론의 돌아와 좋아해요. 박정욱님, 1350님도 클론의 돌아와 듣고 팔 콩디. 김태영님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한 곡입니다. 들어보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12: 키맘님, 내게 캔디, 백지영, 옥태견의 완벽한 댄스고, 러닝할 때 1순위라고 하셨고요. 6142님, 이상하네요. 내게 캔디 안 나온다고? 백지영 피처링 태견의 내게 캔디 왜 안 나와요 하셨습니다. 문은영님도 이 곡이 왠지 다음 곡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빙고입니다. 내기의 캔디,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4km 정체,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는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오창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고요.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지리산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다부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정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언니. 저는 아산 사는 애청자 이정현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두의 김밥 듣고 왔어요. 오늘 이정현님이 마이크 빌려가셨습니다.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김옥현님, 김밥은 옆구리 터진 것이 진짜 맛나는데. 박민경님은 맞아요. 김밥은 맛있는데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준 우리 엄마 김밥이 생각납니다. 그 예전에 소풍 가면 엄마가 싸준 그 김밥 있잖아요. 그쵸? 정말 그 김밥은 왜 이렇게 맛있었나 몰라요. 김혜라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밥이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더 맛있었겠죠? 안일호님, 그래서 김밥하면 한 줄로 안 끝나죠. 못해도 10줄 이상. 옆에 앉아서 꼬다리 열심히 먹다 보면 배불러요. 꼬다리는 아빠 거 하셨습니다. 안일호님, 저 조금 안 좋은 게 김밥 말다 보면 옆구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거 못생겼다고 안 먹었고요. 그리고 끝에 꼬다리 있잖아요. 꼬다리. 그것도 못생겼다고 김밥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못생겼다고 안 먹고 그랬었대요. 김밥하면 그 생각들이 납니다. 지금도 근데 그 꼬다리 잘 안 먹어요. 꼬다리

0: 그 상대방한테 주고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민영님, 저도 김밥 먹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매운탕 끓여놨으니까 내일 김밥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콩디, 건어물 가격이 많이 올라 김밥 김도 비쌉니다. 내일 아침 김밥 싸려고 재료 사서 집 가는 중입니다. 상추랑 묵은지 넣고 싸보려고 하는데 맛은 모르겠네요. 맛있겠는데요? 요즘은 김밥 종류도 다양해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묵 국물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1353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후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현님, 오늘 마이크 빌려가셨는데 아주 너무나 성격이 밝고 목소리 듣는 내내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같이 건너와 주신 분들 참 많으시네요. 성영화님, 2부도 다정하게 즐겨보아요. 하셨고. 그리고 우리 양우성님은 커피 한잔 주면 따라갈게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유, 따라와 주실 거면서. 제가 커피 한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심님, 콩디콩디콩디. 요즘은 퇴근하면서 30분만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4시 반부터 청취 중입니다. 그랬죠. 그랬구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해요 하시면서 하일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4시 반부터 청취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제가 카푸치노 한잔 싸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랄 시간이다 하시면서 천은경님, 오늘의 라방을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또 만나봐야겠죠? 봄플리 주제 알려드려야 제가 뭐 맞는다? 그렇습니다. 문자 폭탄을 맞는다. 오늘은요,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이번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 휴가 가고 싶은 곳, 뭐 지명이라든가, 뭐 장소 다 좋습니다. 들어간 노래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파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달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제목이나 가사에 이번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이 담겨

여겨져 있거나 뭐 장소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 분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마련해 놨으니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첫 곡 소개해드리죠. 유피가 노래합니다. 바다.

0: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1: 이순미님, 스컬 하하의 부산 바캉스. 저는 이번 여름에 부산 여행 계획했습니다. 숙소는 이미 예약 완료했지요. 1514님, 여름에 해운대 가야주. 스컬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로라도 우리 다 같이 부산 한번 가요. 같이 가요.

콩디, 저는 말이죠.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생각났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저를 찾는 전화랑 부장님이 없는 파라다이스에 가서 푹 쉬다 오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우리 박민경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네, 오늘 봄플리 여름휴가 가고 싶은 곳 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UP의 바다 함께하고 싶은 곳이죠. 그리고 스컬 그리고 하하가 함께한 부산 바캉스, TMX의 파라다이스. 다들 올여름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계신 거죠. 이기옥님, 제주도의 푸른밤, 태연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50대 남자이신데요. 가족들을 제끼고 친구 녀석들과 휴가 때 제주도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대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한 녀석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휴휴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기옥님 문자 주셨고, 1216님 숲 채율이 생각났습니다. 더워서 여름에 숲에 숨고 싶네요. 모기약 가지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4725님 여름휴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9700님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휴가 때 말고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 그리고 김경모님, 해외도 되나요? 그럼요. 마음인데? 여러분들 마음인데? 하와이로 떠나봅시다. 허미 어반스테로의 하와이언 커플 생각난다 하시면서 김경모님 문자 던져주셨고, 6041님 콩디, 저는 바닷가에 눕고 싶습니다. 바닷가에,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수영 잘하셔야 되는데. 김현주님, 딕펑스에 한강에서 놀아요. 멀리 안 가도 되죠. 한강에서 치맥에 라면도 먹고 그게 힐링입니다. 장순희님, 노후 준비를 위해 제주살이하며 농사 중입니다. 여름휴가는 역으로 원주 집에 가서 홈캉스 하려고 합니다. 김은희님,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허, 진짜요? 여수 밤바다 좋고, 어우, 여수라는 곳이 참 반짝반짝 빛나고 예쁩니다. 먹거리도 많고, 올 여름 휴가 때는 꼭 여수 가서 사진도 찍고 바다 보며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싶습니다. 가자, 여수 밤바다로. 그리고 키키님? 그리고 민정숙님도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니언니,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대서 제주도 여행 같이 가고 싶네요. 사는 게 바빠서 못 가봤대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니까. 1492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여자친구 손 꼭 잡고

비행기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네요. 나한별님, 오렌지 카라멜, 방콕시티. 이번 휴가는 가족과 태국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셨고, 김용선님, 잠깐 정차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휴가는 여수를 가볼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봄플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에게는 평생 함께하고픈 친구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그 친구일 거다. 나는 중학생 시절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 집에 보내졌다. 어정쩡한 시기에 전학을 갔던 탓에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격이라도 밝았다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워낙 내성적이라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기가 내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 수업종이 울리고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혼자 쭈뼛대며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빠르게 밥을 먹어 치우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쉬고 있으면 같은 반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축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밌겠다. 나도 껴주면 좋겠는데. 안 껴주겠지?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잘 지내려나? 전에 다녔던 학교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만 봤다. 함께 뛰놀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런 나를 먼저 알아봐 준 게 바로 재민이었다.
1: 야, 너 우리 뒷집 살더라? 할머니랑 시장 가는 거 봤지? 근데 너 축구 좋아하냐? 운동장에서 우리 쳐다봤잖아. 같이 할래?
0: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여 놓고 아니라며 자리를 피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친 거다.
1: 아, 내가 왜 그랬지? 축구하자고 할 때 할 것. 이제 먼저 말 안 걸겠지? 올해는 친구 없이 다니게 생겼어, 학교를.
0: 그런데 다음 날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재민이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 야, 일찍 안 나오냐? 너 때문에 나까지 지각하게 생겼어.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너 미안하지? 너 미안하면 오늘은 축구 같이 하자. 오늘 싫어? 그럼 내일 하자. 우리 사람 하나 빈단 말이야. 선수가 하나 빈다고. 네가 끼면 딱이라니까. 애들한테 너 온다고 얘기한다.
0: 재민이는 혼자였던 내게 친구를 만들어줬다.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어울려 축구를 했다. 수업종이 울리면 재민이가 내 등을 툭툭 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어제만 같다.
1: 야, 뭐해? 매점 안 갈 거야? 우리 학교 매점 햄버거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몇 개 안 팔아. 늦으면 실패니까. 야, 얼른 뛰라고.
0: 내 소중한 친구 재민이가 곧 결혼을 한다. 우리는 어떤 인연이길래 그때 그날 친구가 됐을까? 지금보다 더 행복할 너의 앞날을 가장 가까이서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장우의 청춘 예찬이었습니다. 오지환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어요.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지환님이 사연과 함께 짧은 편지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재민아,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 네가 내민 손 하나가 내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친구가 생겼고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시면서 PS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보배 같은 친구를 두셨습니다. 우리 지환님도 너무 좋으신 분 같고 재민이라는 친구분도 참 보배 같습니다. 노재옥님, 동화 듣는 듯 연기 참 잘하네요. 동화 듣는 듯 했어요. 그리고 8472님, 오늘 대사 꼬이나요? 학고? 학고에서 빵 터짐. 아, 콩디 미안요 하셨는데, 아유 미안하다뇨. 혀가 꼬인 건 전데. 김대현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된 적이 있는지 살짝이 반성을 해봅니다. 소중한 친구 관계 오래오래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종아님, 재민이 정말 좋은 친구네요. 나이 드니까 친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우정 영원하길 빕니다. 그리고 4190님, 저도 중학교 때 학기 중에 전학해서 적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도 사연자분처럼 그 시절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덕분에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 간만에 전화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수진님, 와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네요. 재민님 꼭 행복하실 겁니다. 사연자님도 친구분 마음껏 응원하세요. 뭉클합니다. 제 친한 친구도 저보다 4년 먼저 시집 갔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후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곧 있으면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이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손가락 아프게 손가락 아프게 올려도 제 글은 한 번도 안 읽어주십니다. 완전 삐짐 흥 하셨습니다. 이정숙님 삐지셨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노래가 너무 좋네요. 퇴근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 콩디님 방송 최고라고 하시면서 김정희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박효신 그리고 김범수 씨가 함께 부른 곡 준비했습니다. 친구라는 것.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나는 엄청 문자를 보내는데 소개가 한 번도 안 된다고 흥삐 삐짐이라고 하신 분 소개해드렸더니 우리 박상우님 저도 삐짐. 아니 우리 상우님은 덩달아 왜 삐지시는 거예요? 어?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아유 참말로 짓궂으시다. 3345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엄청 팬입니다. 이분 씨 목소리 들으니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3345님 보내주셨습니다. 1492님 이제 콩디 언니라고 부르면서 자주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어우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민정숙님 이민영님도 문자 주셨고 장윤희님 문자 감사합니다. 김윤숙님도 보내주신 문자 잘 받았고요. 노재옥님 6041님, 6564님, 4320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오늘도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0000님이 문자 주셨고 누나 어제 판교동 오셨었죠? 어떻게 하세요? 멀리서부터 빛이 나

있대요. 다가올수록 어? 뽀누나다. 정말 얼굴 작으시고 눈 크시고 원피스도 너무 예뻐서 잘 어울렸습니다. 초등 딸이랑 누나 옆을 스쳐 지나간 올블랙 남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김범수님. 아, 저 판교동 갔었어요.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해서 판교동에 갔는데 만났었나 봐요 우리가. 마순이님도 주셨습니다.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5853님 망설이다가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 하셨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던져주세요. 방송 듣기 시작한 지 열흘 됐고요. 콩님 톡톡 튀는 목소리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요. 매일 야근하는데 오늘은 콩디랑 같이 퇴근할 겁니다. 아우 신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난 지 열흘 된 거예요. 그리고 0142님 콩디 오늘이 대학생 아들 기말고사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같이 치킨 소맥 한잔 해야겠습니다 하셨고 콩디 아들 부부에게 셋째가 찾아왔네요. 오우, 갑자기 마음이 심란한데 남편은 싱글벙글입니다. 애국자 아들 부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6709님 보내셨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일 단오 행사를 위해 오늘 비누도 만들고 청포도 삶아 청포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두 힘내요 하셨고 저 어디 계세요? 캠핑 왔어요 콩디. 캠핑 와서 들으니 더 행복 만땅입니다. 텐트를 미리 쳐둬서 비와도 괜찮지요. 여보야랑 즐기다 가겠습니다. 김영웅님 보내주셨고 축하해주세요. 언니의 라디오를 들으며 사춘기를 보낸 친구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언니가 같이 축하해주시면 더 감동일 것 같습니다. 4344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말이죠.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 집 기둥입니다. 윤성현 PD님이 뮤지션입니다. 우리 라이크 준 피처링의 이노진 씨가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런 투게더라는 새 앨범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감상하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준의 런 투게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

로 중심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도심 진출입 구간에서도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동량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고덕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도로 판교에서 이산 쪽은 수리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 좀 제대로 해야겠다.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스멀스멀 딴 생각이 듭니다. 이따 뭐 먹지? 아, 휴지 떨어졌는데 배송시켜야 되나? 아, 아니다. 가서 살까?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루에 6,000번, 뭐 더 많게는 수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주 끊임없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절반 가까이가 딴 생각이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딴 생각이 우리 뇌의 과부하를 막아주고 긴장을 풀어줘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달린 하루의 끝! 좋은 음악과 함께 멍하니 딴 생각 좀 해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그 생각은 네 생각이었어. 존 박의 내 생각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또 찬양하는 쪽도 있어요. 딴 생각을 통해서 창의력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을 때 문득 스쳐가는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인류 문명이 또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몰두해야 하는 그것에 제대로 된 그 집중된 본 생각을 잘 해야 딴 생각이 또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딴 생각만 가득하면은 그렇잖아요. 혼나잖아요. 여기저기서 혼나. 또 딴 생각했지. 내 얘기 안 들었지. 이러면서. 한지원님, 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책은 꺼내놓고 딴 생각에 진도가 못 나간.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위로가 되네요. 딴 생각. 자연스러운 거죠. 뇌를 더 저기 쉬게 해주는 역할이니까 나중에 몰두해서 공부하는 것에 능률도 오르게 해줄 수 있는 딴 생각입니다. 근데 지원님 딴짓까지 하신 건 아니죠. 보통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딴짓을 하니. 제가 엄청 혼이 많이 났었거든요. 청소하기 시작하고 막 지우개 가루 정리하고 막 그랬죠. K3003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뇌를 환기시켜준다니. 와 저 오늘 마음이 콩밭으로 가는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 참 저 딴 생각이 아니라 환기시킨 거라고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대꾸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자꾸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아, 또 말 대답해! 이러면서 이유를 대면 또 이유 된다고 혼나고 그랬던 우리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좋은 어른으로 커온 것 같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생방송으로 2시간 달려갈 겁니다. 딴 생각 하셔도 좋고요. 다른 일 하셔도 좋은데요. 예, 저희

0: 에게 살짝 조금만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스트인들 집합타임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출석 체크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잠시만.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열어봅니다. 심은영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서영은의 완소 그대.

슬레인들 모여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8026님, 군산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목말라 했던 작물들이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비가 좀 와야 된다고 항상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라도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안 내렸었군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 정희수님, 오늘 저녁은 새콤달콤 유부초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의 편이요, 매일 먹는 집밥 대신 다른 거 먹고 싶대요. 우정과 전우애로 살아가는 결혼 38년차 60대 중반 부부도 스드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저녁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782님, 자격증 공부하는데 실기에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 준비 중입니다. 중고거래앱에 교재가 저렴하게 나와서 사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퇴근 시간이 맞물려서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저 세 번째에는 합격할 수 있겠죠? 꼭 합격해서요, 두 딸들에게 당당히 자랑하고 싶어요. 저 응원해 주세요. 예, 점점 그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느끼시죠? 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예, 이뤄보는 겁니다. 송현주님, 아, 퇴근길에 캔맥주 산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살얼음 동동 맥주 마시고 싶다. 다시 나갈까요 말까요? 스팀과 함께면은 다시 나가도 괜찮죠. 에이, 그냥 조용히 나갔다 오는 것보다 좋은 음악과 함께 다녀오시죠. 예, 오늘 드셔야죠. 캔맥주 시원하게.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더더의 It's You 들려드렸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죠. 바로 더더는 이제 박혜경 씨잖아요. 이틀 전, 3일 전 일요일날 TV쇼 진품명품 KBS 아침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예, 거기에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우리 박혜경 씨랑 또 강혜연 씨랑 함께, 예, 일요일에 만나 뵙고 반갑다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오, 키가 크네요 이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네, 반가운 노래 박혜경 씨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조나몽님, 딸이 상큼한 레몬청을 한 통 담아줬어요. 커피를 안 마셔서 이렇게 더운 날 얼음을 띄워서 레모네이드 마시니까 갈증이 싹 사라지고 속이 아주 뻥 뚫립니다. 예전이라면 입도 안 댔을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입맛도 자꾸 변하네요. 에, 나이 드니까 보다는 그냥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입맛은 변해요. 저도 신 거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레몬 그거 저기 회 이렇게 얹어 나오는 거. 에, 그 생선 비린내 약간 없애는 그 용도로 나오잖아요. 레몬이. 근데 그것도 그냥 저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좋아요. 변하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음식들이 또 많이 입에 맞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6735님, 여기는 대구인데요. 엄마랑 서문시장에 가서 외할머니 집 바닥에 깔아드릴 대나무 카펫을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우뭇가사리 콩물도 사 마셨는데 너무 고소하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여름 준비 완료! 야, 알차게 하셨네. 아, 카펫. 그렇죠. 대나무 왕골 카펫. 그거... 그쵸. 우리 집 장롱 위에 있을 텐데 안 쓴 지 꽤 됐어요. 옛날에는 각 집집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 문양에 따라 그 매듭에 따라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는데 부의 상징이 된다. 아이고, 여름 준비 완료! 좋습니다. 자, 방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감사해요.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 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려면은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가 필요하지요. 오늘 유인음악가게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밤!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노래입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노래. 이게 뭔 뜻이냐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슬그머니 볼륨을 낮추게 되는 그런 노래. 예. 뭐 오글거리거나 혹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요 노래와 결부된 이야기들이 약간 부끄러워서, 소위 흑역사가 떠올라서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노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이유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걸 이렇게 내비치기가 좀 부끄러우시다고요? 아이고, 보내셨어요.

저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읽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노진님이 보내셨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되게 기대된다. 아, 되게 공감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아, 노래 두 곡 듣고, 아, 부끄러운 노래 들으러 갑니다. 아, 부끄러워. 아, 어떡하지? 이소라와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그리고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아, 숨든 명이라고 하죠. 숨어 듣는 명곡.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노래. 얼른 만나봅니다. 김주희님이 이 노래 가사가 화장하고 살 빠지면 나는 미스 코리아,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좀 부끄러운데 노래는 신나서 혼자 몰래 들어요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상상밴드의 피너츠송.

조민주님이 박진영과 제시의 어머님이 누구니요? 차 타고 가면서 아이 가사 들어야 되는데. 그 가사 자체가 부끄러워. 시작부터 그러잖아. 차 타고 가면서 우연히 이 노래를 엄마랑 같이 듣게 됐었는데요. 아 왠지 그 뭔가 몰래 들어야 하는 노래 같아서 슬그머니 볼륨을 낮췄어요 하셨거든요. 아 민주님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자 스팅의 북구북구한 뮤지션 1위로 박진영 씨를 꼽아주셨어요. 아 박진영 씨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엘리베이터, 어머님이 누구니, 날 떠나지 마, 네가 사는 그 집 등등등. 이유는 왠지 야하다, 비닐홀 민망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뭐 저도 예 뭔 소린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제 스팅 꿈나무상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새싹 청취자를 1부 끝곡에 모시니까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꾸 가사가 들려서 지금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다. 예.

이제 2005번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혹시 이지혜의 로켓 파워를 아시나요? 이 가사가 좀 그래요. 사랑한다 말해요. 나 급해요. 이런 가사예요. 아 지금 들린다. 기회 되면 무대도 찾아보세요. 이지혜 언니 참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아, 이어집니다. 정소희 님이요. 남녀공학의 삐리뽀 빼리뽀요. 제목부터 느낌이 살짝 오죠. 노래는 진짜 신나는데 가사가 조금 예 괜히 부끄부끄해요. 헤헤 하셨어요.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남녀공학 좋아했는데.

나왔다. 이세찬님, 유후 나왔다. 아유미의 큐티 허니 빠지면 섭섭하죠? 지금 들어도 약간 부끄러워요. 처음부터 들어야지. 얼른 얼른.

0: 고품격 음악방송답게 이 여름 더위를 아주 순수하게 음악 자체로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는 남량특집 부끄러운 노래 연달아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뿌듯하다 진짜. 문나희님, 오 직장 동료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 어색하시겠다. 말을 안 하시겠죠. 아 평소에도 말 안 했는데 이때 말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그럼 말을 해볼까? 하는 것도 이상해. 아, 이상해 다. 박민선님, 지금 버스에서 듣는 분들 진짜 부끄럽겠다. 크크크 하셨어요. 아 그러네.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니까 되게 큰일 하셨네. 우리 PD님 큰일 하셨어. K3003님 오늘 그 저기 왠지 모르게 예예예 볼륨을 한 두 칸 정도 줄이게 만드는 예 노래 모음입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거. 예. 우리는 그랬다는 거.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이제 새싹 문자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0: 노진입니다.
1: 박경자님 검색해서 다시 들어봐야지. 우리에게는 참 그런 취미가 있어요. 아, 예, 부끄러운데 또 들어보고 싶은. 좋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부끄러운 노래 오늘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쟁쟁한 신청곡들이 아주 그냥 엄청 쏟아졌어요. 그중에 오늘의 새싹 꿈나무상 주인공은요 0642님이십니다. 어떤 노래를 청해 주셨냐면 TJ Hey Girl 청해 주셨어요. 장혁 씨죠? 네, 노래방에서 장혁 형님을 따라서 방바닥을 많이 쓸고 다녔습니다. 왠지 모를 그대 모습이 너무 익숙하다. 이 가사인가요? 예. 아 그래요. 밖에서 와 역시 송윤선님. 아 송윤선님이 된다. 우리 PD님 송윤선님 바로 댄스가 나와. 뭐 권투같이 이렇게 하면서 왠지 모를 그대 뭐 이런가? 아, 제가 너무 몰라요. 아 우리 송윤선님 많이 노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끄러운 노래 바로 치면 나오는 송윤선 PD가 책임 프로듀서 있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꿈나무상 0642님 예, 선정했고 고선욱님께서 다들 앞만 보고 가실 듯 하셨습니다. 예, 자금의 그 슈퍼스타들은요. 그 옛날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오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 존경합니다. 네, 자 인기 많았으니까 다음 복날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부끄러운 특집. TJ의 Hey Girl!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 공항 쪽은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2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Sweet Drive 인호진입니다.
1: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0: 사랑해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부 첫 곡 사랑해요. 천안강의 정말 사랑해요. 제목 정말 사랑해요 들려드렸습니다. 김최리님께서 아까 큐티 허니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천안강의 정말 사랑해요. 이 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부끄러운데 말이죠. 크크크 하셨어요. 예. 우리 최리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2부 시작하면서. 아, 여보세요. 이게 너무 웃겨. 처음 시작할 때.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그랬구나. 무서운 크모 크었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 한껏 따라 불렀습니다. 그 2절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와, 그 발음하기도 힘드실 텐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지 진짜 Really love you. 정말 사랑해요. 자, 이 와중에 김성철님이 조혜련의 아나까나요. KBS에서 이 노래 방송 심의에서 금지 판정 내렸대는데 혹시 가사가 부끄러웠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예,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예, 심의 부적격 사유가 있잖아요. 예, 틀어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저기 혜련 누나도 포기하셨대요. 큰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하신대요. 심의 통과 원하지 않는다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분께 고품격 음악방송 잘 꾸려드린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으니까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죄송해요.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어색했어요. 자,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중이니까요. 사진을 보내주셔도 우리 스트리밍들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콩 어플 여시고 화면 우측 상단에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카메라 모양이 나와요. 그거 한번 더 클릭하시면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내주신 사진들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드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쇼리실라

0: 저 인디 허밍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윙들 키워주세요.
1: 스비토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토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비타민 음료 쿠폰 피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힌트곡은요, 원더걸스의 So Hot. 네, So H.O.T.였습니다. K3003님 키워주세요. 오, 이거 H.O.T. 인사 같은데? 오, 잘하시네요 역시. 김주현님 삐크 받고 싶다요 하셨어요. 그쵸, 비타민 음료 쿠폰 삐크 받으실 분들, 예,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일단 심호흡 좀 하고요. 제대로 한 소절 불러야 되거든요. 다시. 그치, 제대로 된 가사로 하면 부끄럽지 않지. 약간 좀 부끄러웠어. 자, 이 부분이었어요.

0: 오늘 정답은 H.O.T의 We are the future 였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다. 예, 이런 뜻이죠.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아, 아재 개그도 있었죠?
1: 어, 디다 부추! 위에다 부추!
0: 정답, We are the future. 예. 5352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로 쓰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걸 읽어보세요. 되게 부끄러워요. 재밌었습니다. H.O.T. We are the future. 저도 하얀 풍선 들고 응원하던 소녀 팬이었어요. 했어요. 아, 정말. 저는 전국의 소녀 팬 양분했던, 야, 진짜. 제키와 H.O.T. 아, 김소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We are the future H.O.T. 클럽 H.O.T. 지역 부회장 출신입니다. 오, 임원, 간부. 오. 저 진짜 저때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밤새 콘서트 티켓 산다고 은행 앞에 줄 서고 어린 나이에 알바도 하고 SM 연습생도 막 3개월을 했다죠. 와, 대단하시다. 백상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H.O.T. You are the future. 남친이 강타 닮아서 너무 좋았던 고딩 때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겠지? 가끔 노래 들으면 생각나요. 어허, 한 미모하신 남친을 두셨었군요. 자, 7635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7분 더 모셔서 총 10분께 비타민 음료 쿠폰 삐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정답 꼭 듣고 옵니다. H.O.T.의 We are the future.

오늘 스피드바 퀴즈 정답곡 H.O.T의 We Are The Future 들으셨습니다. 와, 엄청 좋아했는데 이 노래. 하, 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와, 그때 뭐 난리 났었습니다. 다 따라하고 뭐 동아리별로 막 H.O.T 짜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노래를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와닿네. 근데 이런 랩이나 이런 아이돌 음악들 보다 보면 중간에 탁 웃음 짓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막 한 번쯤 생각했었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막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다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줘요 이렇게 또 존칭을 갑자기 써요. 난 그게 너무 웃겨. 내가 마음대로 살겠어, 하지만 참견하지 말아줘요, 막 이런 느낌. 그랬다고요? 김보경님, 따라하라면 못할 것 같지만 랩도 노래도 다 생각나고 춤도 기억나고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매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매체 한 매체를 보면서 그래서 인기를 끌면 정말 전국적인 슈퍼스타가 되고 다 같은 영상에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하게 되고 막 그랬죠. 참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되게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예, 생방송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예,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여러분 사연 만나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준비했고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까지 들려드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3279님, 퇴근길에 복숭아 킬러 신랑을 위해서 신비 복숭아를 사왔습니다. 풍문으로 듣기에 신비 복숭아는요, 딱 요즘 1년에 20일만 먹을 수 있다네요. 아, 사진에 보이는 참외는 제 겁니다. 여름 과일들 너무 좋아요. 고생 많은 인디도 눈으로라도 드시시숑. 진짜 먹고 싶다. 눈으로 어떻게 먹어요, 정말. 아유, 정말 영롱하다, 영롱해. 신비 복숭아. 복숭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물복, 딱복, 천도 복숭아 다 좋아해요. 아, 사진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진짜 맛있겠네. 8197님, 장롱면허 13년차 탈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랍 속에만 있던 면허증을 꺼내들고 운전 시뮬레이터 학원에 동생과 함께 등록했어요. 처음엔 긴장도 되고 겁도 났는데 화면 속 도로를 달리면서 조금씩 운전 감각을 익히니까 어느덧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실전 연수도 받아서 진짜 도로 연수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가.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동생이 찍어주셨나봐요. 그 시뮬레이터 운전 연습 기계인가봐요. 아, 우리 저기 오락실에 가면은 그 예전에 동전 오락실을 가보면 점점 이제 외국에서 들여와서 레이싱 오락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점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운전 환경이랑 똑같이 구비해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비행 조종사들도 저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기량을 닦죠. 아, 좋은 세상이야. 아이고, 저 이 사진, 이런 사진 처음 봤어요. 보내주셔서 봤어요. 어쨌든 안전운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짜 연수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1253님, 작년 이맘때 무작정 대구에서 동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삼척에 들렀는데 풍경에 흠뻑 빠졌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경이 있다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무작정 여행 떠날 건데 좋은 사진 찍어서 인디에게 또 대령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계획을 딱 세우고 진짜 그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 자연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254님 잘하셨고요. 올해도 떠나신다니까 기대되는데요. 김태호님,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여름의 대명사인 쿨 노래를 들었는데요. 아, 갑자기 여행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즉흥적으로 금요일 휴가 썼어요. 선재도에 낚시하러 가려고요. 저는 즉흥 여행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와, 여행 좀 다니시는 분이다. 프로 여행러다. 즉흥 여행, 아, 저는 꿈도 못 꿔요. 훌쩍 어떻게 다녀와. 가서 어디서 잘 거고, 어떻게 뭘 먹을 거며. 저는 엄청 계획을 세워야지 실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태호님이 참 부럽네요. 선재도 낚시, 예,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어떻게 무엇을 낚으셨는지 저에게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정현준의 파일럿이었습니다. 와, 아까 비행 조종사 시뮬레이터 얘기하다가 들으니까 오, 소름 돋았어. K3003님이 안 그래도 마트 가니까 신비복숭아며 딱딱한 복숭아까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자두도 나왔어요.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맞습니다. 딱 마트 딱 이제 출입구 쪽에 딱 들어가자마자 과일 이제 매대가 있는데 아, 다들 먹음직스럽게 잘 해놨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 그죠? 잘 키웠어. 2412님 여행 가는 중이라 그런지 여행 사연이 귀에 들어오네요. 저도 용기 내서 혼자 여수 밤바다 여행 가는 길입니다. 인디는 혼자 여행 잘 다니시나요? 하셨고요. 김배티님, 제2, 즉 계획형인 분들은 급 여행 힘들죠. 근데 한번 딱 다녀오시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2412님도 김배티님도 이렇게 뭐 어떤 여행이든 다 즐겨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 드라이브 어디 가서 이제 숙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어떤 거점을 찍어놓고 가는 길 오는 길을 좋아해요. 드라이브 운전하면서 한 4-5시간 운전하면서 가면서 음악도 듣고 생각도 하고 뭐 제 시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기 해남 땅끝마을 찍어놓고 쭉 달렸다가 올라오는 길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긴 합니다. 그게 뭐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여행일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휴게소 들러서 밥도 사 먹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괜찮네. 자, 하루의 다양한 순간 이렇게 덕분에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아산에서 우리 소금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듀스의 여름 안에서 걸어놨고요. 그리고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이어집니다.

스윗드라이빙 오진입니다.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네요. 강보미님이요. 빵이랑 체리 참외로 저녁 간단하게 먹고 도서관에서 이력서 쓰면서 듣고 있습니다. 2000자 쓰기 어렵다. 힘을 주세요. 와, 2000자. 옛날에 우리 2000자 하면은 200자 원고지만 생각이 납니다. 200자 원고지 거의 10장이네요. 와, 꽤 쓰셔야겠네. 근데 보미님,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괜찮죠? 네, 마지막 작품을 지금 남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 멋있게 마무리를 탁 짓는 거예요. 이제 될 거니까, 그죠? 와, 힘이 생깁니까? 화이팅! 좋습니다. 자, 좋은 날 꼭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의미로 8026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좋은 날 바로 붙여드립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시간 함께 잘 달렸습니다. 재밌었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7463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오조은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예, 이 노래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풀리면서 지금 대부분 구간 수월한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6km 정체 남아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인천 나들목에서 모각까지 짧게 정체입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더 지나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각각 짧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4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죄인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일을 자판기에 불빛을 마시러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금세 환해지는 작은 창, 따뜻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이 툭 떨어지면 손을 넣어 그것과 악수를 나누는 게 참 좋았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다정한 불빛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 홀로 골목길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도 그렇죠. 멀리서 뿜어져 나오는 백열등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곤 하는데요. 이 시간도 어쩌면 그런 불빛들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했던 하루가 지나고 사방이 어둑해지기 시작할 때 환하게 켜지는 불빛. 오늘 세상의 어둠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 불빛 아래서 잠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7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혹은 야근하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와서 마시던, 지금은 300원인가요? 저 때는 100원이었는데 100원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기도 하고, 지금은 300원이죠. 예, 뭐 어디는 400원짜리도 있어요. 아무튼 예, 저는 딱 두 가지만 마셨던 것 같아요. 이 밀크 커피하고요. 그 다음에 율무차. 예, 율무차. 참 그게 참 달고 예,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요즘도 자판기로 보면은 괜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안 되니까 이 동전을 갖고 다녀야 되는 자판기들이 꽤 있어요. 요즘도. 예. 예,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 예, 편의점 불빛이 괜히 또 반가울 때도 있죠. 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은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것들,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블루 얼라이즈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883님 미용실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는 대충하고 갔는데 그 친구는 때깔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못 만나던 사이에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개명한 이름을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도 굳이 끝까지 촌스러운 옛날 이름을 크게 부르더군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그냥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0883님이 때깔이 좋아 보이는 그 친구 때문에 아마 약간 좀 위축이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개명한 이름을 알려줬는데도 굳이 옛날 이름을 부르는 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예? 0883님도 때깔이 좋으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옛날 이름으로 불리기 싫은데 그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치부일 수도 있는 거를 나는 지금 좀 약간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그런 상태에서 때깔이 좋아 보이는 친구가 계속 그걸 이렇게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아니요, 속이 좁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그 상황에선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일부러라기보다는요. 저도 그 개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입이. 왜냐하면 그 이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개명을 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받아들여 주냐고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따져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아 여전히 이게 예 좀 잘 안 돼요. 예. 그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그 친구의 어떤 뭐 저와의 추억 뭐 그 친구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더 뭔가 친밀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새로운 이름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자주 만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까지 아, 088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씨, 저 오늘 월급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께 용돈 30만 원도 드렸어요. 아버지의 그런 환한 표정 오랜만에 봤어요.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네요. 야, 그러게. 이렇게 매달 뭔가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예, 크게 한번 드리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예. 뭐 매번 월급날 이렇게 드릴 수는 없죠. 예. 8972님이 신청하신 호지어, Take Me to Church, 그리고 Imagine Dragons, Warriors.

호지어, Take Me to Church 8197님이 신청하셨고요. Imagine Dragons, Warriors 였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47님 오늘 생일인데 남편도 부모님도 모르네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그래도 엄마 생일 축하해 한마디 해주고 나갔는데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카페에서 주먹만한 케이크 하나 사왔더라고요. 작은 케이크에 촛불 후 하고 불고 나니 종일 쓸쓸했던 마음이 조금 날아갔습니다. 드림밥 들으며 외로웠던 마음 다 녹여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남편분은 뭐 하셨으며 부모님은 자식 생일을 왜 안 챙기셨을까요? 아니 생일을 안 챙기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당일 이렇게 음력으로 그 보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날짜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양력 생일은 예 메모장이나 뭐 달력에 표시만 해놔도 금방 알 텐데 아이고 좀 그러셨겠네. 아 그러니까 뭘 해줘서. 그게 아니지죠. 예, 그 기억을 하고 뭔가 마음을 써주는 게 이게 생일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아,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예, 3547님한테 케이크와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2462님 나이트 근무할 때는 꼭 드림팝 들으면서 출근해요. 비록 40분 정도밖에 듣지 못하지만 출근길 큰 위로가 됩니다. 아유, 야근하시는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박영애 씨가 신청하신 헨리 무디, Good Old Days.

블론디 Heart of Glass.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17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418님, 오늘 아침에 제왕으로 아들 낳은 산모예요. 3.8kg로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어제까진 드림팝으로 태교하고 지금은 병실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통이 크지 않길 응원해 주세요. 예.

왜,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통증이 또 계속 있나 보군요. 근데 왜 오늘 밤 고통이 크질 않길 응원해달라고 하셔서. 아, 예. 자연분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제왕절개라셔서, 통증이 남아있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3.8kg면, 뭐, 그냥 보통 아닌가요? 예, 보통인 거죠. 뭐, 좀큰 건가? 예, 좀큰 거.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는 4점 몇 킬로 아이가 나와서 그 친구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아서. 아, 3.8kg도, 예, 그렇죠. 큰 편이죠. 왜냐하면 3.3에서 한 3.5? 요 정도가, 예, 보통으로 제가, 그러니까 보통 체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쓰셨네요. 예, 2418님. 아유, 그러게 이게, 아우, 제왕절개를 하셔서 좀 통증이 좀 오래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견디셔야죠. 어떡해요. 241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씨, 동료 직원이 화장실에 숨어서 남몰래 우는 걸 봤어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못본 척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서 퇴근길에 같이 좀 걸었어요. 예, 부디 마음 추스르면 좋겠네요. 아유, 이런 동료가, 아마 울면서도, 아, 누군가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몰래, 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놓고 남들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예. 보통 다 남몰래 이렇게 울죠. 그리고 또, 아, 누군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김혜정 씨가 그래도 그거를 보셔서, 예, 잘하셔서, 이때는 뭐, 다른 말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좀 걸으면서 아무 말 없어도, 뭔가를 같이 하시고, 뭔가를 같이 좀 드시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상대방이, 예, 어려운 거를 이렇게 좀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너무 잘하셨네요. 김혜정 씨. 착하신 분이네. 김혜정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438님,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예,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싫어요. 예. 그치. 뭐, 그러니까, 예, 뭐, 동료나, 또 뭐, 후배 직원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선배가 이러면 좀 진짜 눈치 보이지. 듀란 듀란의 Ordinary World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몰튼 하켓의 카밀라 앤 세바스찬까지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연상 퀴즈입니다.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색깔을 맞춰주세요. 그림자, 먹물, 까마귀, 건반, 짜장면. 자,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쉽지만 힌트 드립니다. 카일리 미노그 로코모션을 잘 들어보세요. 까만 까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검은색, 2번 하얀색, 3번 빨간색.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카일리 미노그 The Locomotion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검은색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미스터 미스터의 브로큰 윙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이동하신다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지나기는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3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이제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2차로와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여전히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카니에 웨스트 굿 라이프 들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412번 쓰는 초등학교 6학년 이름은 안 적어줬는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왜 모쏠일까요? 저희 반에 커플이 4쌍이나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고백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썸도 못 타봤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제 외모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래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엄마는 제가 너무 도도하고 철벽녀여서 애들이 고백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네요. 아저씨 고백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입술을 깨물고 있어요. 원래 그 저기 아주 뭐 예쁘고 매력 있고 이런 친구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멋있고 이런 친구들은 주위에 누가 이렇게 다가갈 생각을 못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보통 그렇지 않나. 그러면 고백받을 수 있는 꿀팁이면 도도하고 철벽녀 같은 이미지를 깨야죠. 그렇죠? 그거를 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약간 좀 뭐 훈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개짝 보면요, 그 참 희한하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외모가 다가 아닌 걸 제가 느꼈던 게 저도 그 중학교 때 보면 저희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예쁘고 진짜 매력 있고 이런 친구가 또 있고. 어떤 친구는 남학생들이랑 진짜 정말 뭐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데 그 친구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뭐 이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예쁘게 그런데도 그게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기운, 어떤 아우라, 이런 게 진짜 성격, 이런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면 지금 너무 복잡할 텐데 머릿속에 진짜 나는 우리 반에는 커플이 네 쌍이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반은 왜 그래? 어? 도대체 이 반은 왜 커플이 네 쌍이나 있는 거야? 하필이면 그러니까 좀 털털하게 말과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쉽지는 않지만 도도하고 철벽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깨보는 게 어떨까?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남학생들도 편하게 좀 다가와서 말도 걸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저씨 생각에는 이게 위로가 되려나 모르겠네. 1412님한테 12님이래. 이름을 좀 적어주지. 예. 1412번 쓰는 여학생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네. 혹시 고백 받으면 또 아저씨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예. 경사니까. 1936님 퇴근했는데 짐은 안 찍고 나와서 다시 회사 갑니다. 예, 벌칙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거든요. 아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아니 퇴근 그렇구나. 이렇게 예, 퇴근했다고 출근할 때 또 찍으시고 화장실 청소는 좀 너무한데. 해리 스타일스 사인 오브 더 타임스 그리고 로난 키팅 If Tomorrow Never Comes.

해리 스타일스 Sign of the Times 그리고 로난 키팅 If Tomorrow Never Comes 두 곡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52님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찼는지 퇴근 무렵에는 오한이 살짝 들더라고요. 결국 퇴근할 때 운전석 엉뜨를 틀고 왔습니다. 갈수록 찬 게 싫어지고 지지는 게 좋아지는 건

50대 중반 나이 탓일까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거든요. 차에서 에어컨을 크게 못 틀어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시원해지면 시원해지면 또 추워요, 약간.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열은 있는데 또 열이 가시면은 또 예, 춥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 탓이란 것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찬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하게 예, 계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 몸을 위해서는. 7325님 중2 아들이 수학 공부방 가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네요. 예,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일단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예. 같이 있어도 뭐 얘기 안 나눠도 그 분위기가 일단 서로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냉전 분위기예요. 예. 한쪽이 나가야 됩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 신청하셨네요.

UK 론데이브 602 예, 들었습니다. 전보경 씨가 신청을 하셨어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조카의 졸업식 참석 겸 여행으로 6박 7일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한국 도착해서 저녁 먹고 드림팝 듣는데 이제 집에 온 게 실감나고 좋네요. 영국을 좀 더 추억하고 싶어서 UK의 랑데뷰 602 신청합니다. 6박 7일. 아, 가식님은 좀 더 있다 오시지. 아, 저도 영국을 마지막으로 간 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영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리게. 저 영국 딱 두 번 가봤어요. 96년에 예,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가고요. 2018년 아, 예, 2018년에 갔다 왔네요. 예, 큰아이랑 이제 예,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다녔는데 런던 예, 저는 영국의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 좋았어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 고작 2주 있어놓고서 여기가 그래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아니 뭐 어떤 분들은 가시면 뭐 이렇게 뭐 영국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표정도 없고 약간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음식도 그저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밋밋하고 약간 담담한 게 좋았어요. 예, 그런 게 좋더라고요. 뭐 음식이야 뭐. 예,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해 먹으면 되죠. 맛있게. 뭐 굳이 뭐. 요즘은 근데 정말 좋아졌대요. 예, 한국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예, 진짜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예전에 영국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야, 벌써 8년이 됐네요. 아, 가고 싶네요. 얘기하시니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070님, 저희 부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부 공무원인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종이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안 신는 구두를 주셨대요. 지난번에 한 동기가 제 남편 구두가 너무 낡았다고 얘기하길래 새 구두 사줬거든요. 근데도 굳이 헌 것만 신고 다니더니 결국 이러면 나 욕먹이는 거라고 제발 새 거 신고 다니래도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똥꼬집일까요? 그러게요. 하, 왜 아내분 이게 욕을 먹이실까요? 진짜. 아 일부러 그러시질 않았을 거예요. 예, 헌 그 구두가 이제 계속 익숙하고 그러니까 신으셨겠죠. 신순영 씨가 신청하신 헬로윈 롱잉 그리고 맥컬리 샨커 그룹의 예, When I'm Gone.

신순영 씨가 신청하신 헬로윈 롱잉 그리고 맥컬리 쉔커 그룹의 When I'm Gone 두 곡이었습니다. 7811님 계단 내려가다 발목이 꺾이는 바람에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발등 핏줄 복사뼈도 다 사라질 정도로 팅팅 붙더라고요. 깁스까지는 아니고 보호대를 일주일 정도 차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남편을 비판하기 위한 거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어쩜 그 인간은 지금까지 괜찮냐 어떠냐 한 번을 안 묻는지. 와, 다치는 바람에 이틀 휴가 냈는데 첫날에 출근 안 해? 이것만 묻더라고요. 원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스타일인 거 알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감정을 느끼는 뇌의 어느 지점이 고장난 듯.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게, 이렇게 아프신데 아 출근 안 해. 아니 괜찮아라고 한마디를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제니스 이안 인 더 윈터.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프랑스와즈 아흐디 그리고 자크 뒤통 베스코프 박대형 부하야주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듀비페는 1952년 파리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보다가 큰 감명을 받고 축구 선수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거친 축구 경기 속에 매번 다르게 폭발하는 에너지를 포착해 다양한 연작을 그려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을 동일한 것의 회귀로 여기지 말고 다름을 감지하는 센서를 연마하는 기회로 여겨라.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지만 그 반복에도 분명 사소한 새로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월드컵이 시작된 요즘은 응원으로 한마음이 되는 일상의 색다른 재미가 생겼잖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이현우의 요즘 너네 내로 6월 17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4719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반복되는 하루하루에서 초소한 다른 행복이 또 싹 트죠? 같은 듯 조금씩 다른 행복이요. 저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그쵸. 같지만 절대 같지 않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8540님. 아내랑 서로 염색해주기 하는데 아내는 꼼꼼하게 잘해주는데 저는 어렵네요. 알콩달콩, 티격태격, 염색을 잘했네, 못했네.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주는 재미, 소소한 행복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렇게 서로 염색해주면 그 누구보다 서로의 정수리와 두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구석구석 잘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 친해질 것 같습니다. 부부도요, 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또 있는데 다들 어디서 누구와 응원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커피와 아이스크림, 같이 즐길 수 있는 아포가토와 소금빵까지 세트로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또 공지사항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밤그대 가족들, 2026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알차게 채우시라고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 정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상반기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또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일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쌍띠망 비주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커피와 아이스크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포카토와 소금빵 세트 보내드립니다. 6316님, 7살 딸 참여 수업 다녀왔어요. 유치원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님 사랑한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교 가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 기도해요. 하은아, 사랑해. 아이고, 이쁜 딸. 이렇게 참여 수업 갔다 오면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너무 이쁘잖아요.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 정말 학부모가 되시는 거고 초등학생 들어가는 건데 이 7살의 귀여움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8314님, 오늘 엄마 78번째 생신이었어요. 문득 엄마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이네요. 케이크에 촛불 끄며 소원 빌라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 기적 같은 느낌이 드는 나이가 됐네요. 와, 78번째 생신.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살다 보면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4451님, 저 금요일 아침부터 회사 사람들이랑 멕시코전 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같이 보고 응원하라고 허락해줘서 벌써 신납니다. 와, 진짜요?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존재한다니. 야, 회사에서 일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큰 TV로 봐도 된다는 거죠. 야, 이러면 진짜 일의 능률이 250%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KBS 보시겠죠?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예,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설마, 예, 설마, KBS 안 보시진 않겠죠? 예,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나의 Going Home 8738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노래 0419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김유나의 Going Home 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텅 비어버린 방을 천천히 둘러본다. 이 자그마한 방에 지난 5년간의 추억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가득 애틋함이 차오른다.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다. 이 방을 수시로 드나들던 친구들 몇몇이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짐이라 괜찮다고 했던 게 머쓱할 정도로 쌓아도 쌓아도 계속 짐이 나와서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이사였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좁은 원룸을 탈출해 드디어 나도 베란다와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구나. 새 집에 대한 설렘과 기대만 가득했다. 근데 막상 떠나려니 왜 이렇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지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돌이켜보니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하고 좁은 이 집에 살면서 힘든 일도 꽤 많았지만 그 덕에 여러모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다. 혼자 살면서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안일 기술도 늘었고 눈물 나는 노력 끝에 결국엔 취업에도 성공했으니 이 방 안에서 웅크려 지내며 이제야 쓸만한 인간으로 거듭난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다 이 동네 곳곳에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던 장소들이 많았는데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찌릿찌릿해지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였다.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던 친구가 야,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는 거지? 해맑게 물어보는 바람에 눈물이 쏙 들어갔다. 하긴 지나간 시간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이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걱정해야 한다. 우선은 새로 이사가는 동네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중국집이 없을까 봐도 걱정이고 새 집 이사하느라 대출을 받았으니 이젠 꼼짝없이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이 많은 짐을 언제 다 정리하지 걱정이 많다.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마치 남의 집에 있는 낯선 기분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 자신이 한 뼘이라도 더 나아지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본다.

오랜 날, 오랜 밤,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이민영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딸 다음 달 말일이면 전세 2년 만료인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어서 1년 더 살겠다고 하네요.

이사는 짐이 없어도 힘들어요. 아유, 이사가 보통 일인가요? 진짜 인생의 큰 이벤트죠. 진짜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이사라는 게 단순히 집만 옮긴다기보다 내 생활의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기는 거라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도 꽤 걸리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하고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아무쪼록 새 집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오늘은요, 최근에 변화가 생긴 분들의 사연 받아볼게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 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거나 운전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머리 스타일 바꿨거나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감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뭐든 좋습니다. 최근에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민영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최근에 나에게 생긴 변화 나누고 있습니다. 와, 정말 크고 작은 변화들 항상 겪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데요. 박유민님, 제가 약간 노안이라 친구들이 앞머리 내리면 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내렸는데요.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김에 다이어트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요. 와, 유미님 대변신이신데요. 다이어트까지 하시면 이제 옷도 새로 사실 것 같고 왠지 바디 프로필도 찍으실 것 같고 네, 훨씬 삶이 활력 있어질 것 같습니다. 8690님, 50년 동안 몸치로 살아왔는데 라인 댄스에 도전해 보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을 갔는데요. 발 스텝도 꼬이고 사방 팔방 빙글빙글 돌아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왔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해보렵니다. 응원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라인 댄스는 5,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50년 동안 그 몸치로 살아온 인생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수강생분들은 정말 길게는 몇 년, 또 짧게는 몇 개월 계속 연습하시고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온 날 못 봤잖아요. 8690님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5765님, 출퇴근 수단에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에 주차가 어려워져서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운전 안 하니 스트레스 없고 바깥 풍경이나 사람 구경하며 좋아하는 음악 들으니 진짜 좋은데요. 물론 그 버스의 매력이 있죠. 네, 버스 타면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의외로 정말 편하고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바깥 풍경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여유가 생기는데 문제는 만원 버스만 아니면 됩니다. 만원 버스면 이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1030님, 저는 최근 새롭게 페디큐어를 받았습니다. 매번 그냥 집에서 매니큐어 대충 바르곤 했거든요. 근데 여름도 다가오고 예쁜 샌들 하나 사놔서 신으려고 큰맘 먹고 바꿔왔는데 무지 이쁘고 마음에 쏙 들어요. 올 여름은 시원하게 샌들 신고 다니려고요. 와, 기분 진짜 좋으시겠다. 이런 손톱, 발톱 손질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또 예쁜 샌들도 막 신고 싶고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3178님, 제 나이 53세에 할머니가 됐습니다. 다들 젊은 할머니라고 합니다. 손녀가 너무 예쁜데 할머니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어색해요. 와, 진짜 빨리 할머니가 되셨네요. 세상에. 와, 근데 뭐든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늦게 하면 힘들잖아요. 할머니가 53세시니까 나중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도전하시죠. 9575님, 저는 혼자 노래방에 처음 가봤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면 항상 노래 부를 때 눈치 봐야 되는데 혼자 가니 처음엔 민망했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러 종종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우, 혼자 노래방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취미인데요. 혼코노라는 말도 있잖아요. 혼자 코인 노래방. 저도 한때는 참 혼자 많이 다녔는데 이것도 다 그 기력이 있어야 갑니다. 기력이 없으면 못 가고요. 9575님, 기력 있으실 때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제로 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정님, 저 지금 내일 이사할 집에 와서 싱크대 닦으며 밤 그대 듣고 있어요. 와, 이사. 와,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군요. 이사 청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새 집, 내 집이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내일 큰일 잘 치르시길 응원 드립니다. 자이수학님 신청곡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여진의 꿈을 꾼 후에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수익률을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패티김의 이별. 패티김은 1956년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데뷔했고요. 1958년 미 8군 무대에서 이혜연과 듀엣으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960년 일본에서 처음 공연한 것을 비롯해 한국 여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홀 공연, 한국 가수 최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 등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수많은 최초를 만들어낸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7년 개봉한 홍콩 영화 나의 서른에게. 이 작품은 완벽을 추구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임약군, 그리고 음반 가게에서 10년째 일하다가 갑자기 파리로 떠나버린 황천나, 곧 서른을 맞이하는 생일이 같은 두 여자가 주인공이고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임약군이 황천나기 집에서 잠시 지내고 그곳에서 황천나기 일기를 보며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조앤 디디온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1년간 기록한 책 상실 중 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시들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이상화된 자연이 아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고 외면하려 해도 유한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어린 모습을 전 아직 기억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패티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별, 못 잊어, 초우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한철의 흘러간다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3570님 신청곡,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김두영님이 청해 주신 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상상만으로 살이 빠지면 좋겠다. 상상만으로 성적이 오르면 좋겠다. 상상만으로 뭔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상상이 나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되고 싶은 것을 꾸준히 떠올리기만 해도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이 오른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상상만으로 근육이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뛰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머리에 그리기만 해도 우리의 뇌가 학습 모드를 켠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되고자 하는 나를 욕심내게 할 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었고요. 4시부터 6시 2시간 마법 같은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된다는

0: 이런 건 올해 되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상상이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우님, 맞아요. 행동의 시작은 마음 먹기부터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서종채님, 뱃살이 쏙 빠지는 상상하면서 매일 5kg 달리기 하는데 한 달 만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좋죠. 66kg였었는데 62kg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 퇴근 후에 5kg 달리기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드려야죠.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kg가 한 요 정도 덩어리 되잖아요. 이게 전신에 퍼져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 이 5kg가 상당한 건데. 그리고 꼬르륵님, 그럼 이상형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뒷 문장이 뭘지 이거 유추가 되는 거 뭘까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상상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크크크. 오늘부터 매일 상상해야 찡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즐거운 상상이니까 우리 꼬르륵님 마음껏 해보자고요. 그리고 강은옥님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콩디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상상을 해봅니다. 수다가 아니라 만나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언니 부산에 바다 보러 오세요. 우리 은옥님은 부산에서 생활하시는군요. 어, 부산 오랜만에 진짜 가보고 싶다. 오랜 못 가봤어요. 오래 못 가봤는데 템플스테이 하느라고 한 3년 전인가 가보고 못 가봤네요. 9110님, 내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10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상상을 해봅니다. 과외 강사인데 이번 달에만 벌써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벌이는 줄고 그만큼 여유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난 만큼 마음의 여유는 줄었다는 게 함정. 바빠지고 싶지만 지금 2시간만큼은 여유롭게 라라랜드 즐기렵니다. 요고 요고 요럴 때일수록 굉장히 어딘가에 빠뜨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인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이 여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들의 성공 비법 중에 하나가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되겠니? 라는 생각은 빼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 끝에 그림은 뭘까? 상상 한번 진하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 이번에 생각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 겁니다. 이 종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오늘 37도 차에 찍힌 걸 봤는데 더워요.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폭탄을 빠바박 맞고 싶어하는 그런 한 여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정말.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봉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3751님 콩디 반갑습니다.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하늘이 점점 까매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는 상상하며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어, 상상했는데 진짜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바탕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197님 1등 가쥬아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아 1등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1488님 뽀니 언니 저희 빵집은 어린이집이랑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주 오는데요. 점심때 깐난 아이가 엄마랑 왔는데 울었는지 눈물이 글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울었죠. 공주님이 울었죠. 가로 열고 언니 특유의 추임새 가로 닫고 했더니 아기 엄마가요 저보고 혹시 라라랜드 라라랜드 듣냐며 자기도 애청자라며 갑자기 둘이서 친구처럼 수다를 떨다 보니 진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니 언니가 저에게 학창시절에는 학창시절엔 추억을 지금은 친구를 만들어 주시네요. 역시는 역시라고 하시면서 1488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학창시절에는 추억을 지금은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또 웃음나는 문자, 행복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88님 빵집 하시나봐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은 0021님이에요. 아 여기 있습니다. 요분이 1등 하셨구나. 미련 가득한 옷을 용기 내어 정리하고 나눔했습니다. 나눔 받으신 분께 미련이 무색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하루가 너무 예뻐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나눔 하셨어. 옷장 안에서 입지 않는 또 그때는 참 예뻐 보였는데 아 지금 입으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옷들 분명히 있죠. 그런 옷들을 다 정리해서 나눔을 하셨나 봐요. 사실 이 거창하지 않아도 나눔이라는 거, 시간을 내준다는 거,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나누는 것도 나눔일 수 있고 자리 양보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나눔도 따뜻하게 주위를 대표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사연 잘 받았고 오늘 1등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요. 김옥주님 밭에 있는 작물들이 목이 많이 탔을 텐데 비를 맞고 얼마나 좋아하며 춤을 추고 있을까요? 이 상상력이 참 아름답다. 동화 같습니다. 김옥주님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소중한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쿨의 이 여름 썸머 준비되어 있거든요. 시원하게 이 노래 한 곡 다 같이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크레 이 여름 썸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4시 20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라디오 볼륨을 높여 지나갈 때 생방송 티 내려고 생방송 티 좀 내자. 우리 PD님이 그러시면 항상 시간을 읊고는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9001님 보너니 오늘은 우리 셋째 아들 하진이 생일입니다. 우리 하진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합니다. 꼬물거리던 아이가 벌써 8살이 됐습니다. 어우 많이 컸네요. 오늘은 하진이가 좋아하는 LA 갈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그런 방송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셋째 아들 하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멋진 남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55님 중딩 아들이 학교 앞에 중딩 아들 학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특목고 준비하는

지라 학군지 학원까지 주 5일을 라이딩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딩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자식이니까. 라이딩 해주랴 우첩 반상으로 저녁 도시락 대단하시다. 도시락 싸주랴 늘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더 힘들겠지요. 아들의 꿈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우리 1055님도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5님 라라랜드의 문자 폭탄 투척이요. 이분 오늘 새싹이시거든요. 근데 제 멘트를 들으시고 벌써 이 문자 폭탄 투척이라고 굉장히 센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엄청 빠르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갑질하는 사장에게 시원하게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질했어. 그래서 사직서 제출했어. 잘하셨네요. 지금 일자리 없다. 같이 하자. 하시는 거 더 이상 감정 싸움하기 싫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재취업 금방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일이 힘든 거는 견딜만 하죠. 이 감정 싸움은 진짜 에너지 소모량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직서를 멋지게 제출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755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76님 콩디 여기는 경상도인데요. 띠비라는 말을 아시나요? 띠비? 띠비가 뭐지? 티비야?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어머님이랑 고추장을 담그고 저보고 띠비를 가져오라는데 TV는 일단 아니네요. 100%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더니 너는 TV도 모르냐 하시면서 혼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독대 뚜껑. 장독대 뚜껑이 TV예요. 완전 빵 터졌습니다. 콩디는 TV를 아셨나요 하시면서 아니요 저는 TV인 줄 알았어요. TV. 근데 읽다 보니까 뭐 TV를 가져오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777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TV를 장독대 뚜껑을 말하는 거군요. 또 이제 알았으니까 제 거 만들어야죠. 그리고 뽀니 언니 날씨가 너무 덥네요.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도 못하고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더워야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이거 좀 아니다. 상사분이 있어야지만 에어컨이 돌아간다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더우면 트는 게 에어컨 아니에요? 0326님 보내주셨습니다. 5145님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가 헷갈렸나 봐요. 저는 은평신사. 친구는 강남신사. 이를 어째요? 이 더운 날? 중간 지점 다시 정해서 뭐 만나야죠. 5145님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날 짜증도 조금 나실 수 있는데 저희 보는 너무 유쾌하게 웃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802님 영덕으로 혼자 여행 왔습니다. 햇빛은 강렬하지만 여기는 날씨도 좋고 바람이 시원해서 차에서 라라랜드 함께 들으며 치킨을 먹는 중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영덕까지 가셔서 차 안에서 치킨 드셔? 혼자 여행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뇌를 많이 많이 비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802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10분 저희가 추스려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빠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저 이번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까지 기다릴 거야.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용필님의 단발머리, 그리고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9377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실까요? 이분이 맞나요? TV에서 보던 소리는 비슷한데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9377님이 생각하는 그 까만 여자 이분이 맞습니다. 아, 이 문자 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자, 이제 뮤직 뮤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 또 만들어 봐야죠.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되겠습니다. 노래 시작할 때 들리는 시원한 이 파도 소리가 이 계절에 딱 듣기 좋죠.

이소라 씨의 피처링이 또 빛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피처링이 빛나는 노래들을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피처링한 가수 덕에 더 듣게 되는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엄정화요. 엄정화 피처링 진우션의 말해줘. 박정옥님. 진우션의 말해줘요. 심현옥님. 강은정님. 진우션 말해줘. 피처링의 엄정화 제일 먼저 생각나셨다 하셨고요. 콩디콩디 진우션의 말해줘요. 알겠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9869님 그리고 4187님 박재만님 윤정희님 김민경님 박영웅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진우션의 말해줘.

0: 막이래.
1: 와, 여름이다. 막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요. 쿨 이재훈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여름에 딱입니다. 구혜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김태영님이 피처링한 클론의 돌아와 좋아해요. 박정욱님, 1350님도 클론의 돌아와 듣고 팔콩디. 김태영님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한 곡입니다. 들어보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쿠키맘님, 내게 캔디, 백지영, 옥태견의 완벽한 댄스고, 러닝할 때 1순위라고 하셨고요. 6142님, 이상하네요. 내게 캔디 안 나온다고? 백지영 피처링, 태견의 내게 캔디 왜 안 나와요? 하셨습니다. 문은영님도 이 곡이 왠지 다음 곡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빙고입니다. 내기의 캔디,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정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아산 사는 애청자 이정현입니다. 언니, 김밥 좋아하세요? 저녁으로 김밥을 준비하는데 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밥은 한 줄 싸는데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시금치 데쳐야죠. 당근 볶아야죠. 햄 구워야죠. 계란도 부쳐야죠. 만들다 보면 분식집 사장님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칼질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된답니다. 혹시 김밥이 삐뚤빼뚤 말려도 뽀니 언니 목소리를 들으며 만들었으니까 사랑이 듬뿍 들어간 김밥이라고 우겨보려고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김밥 말다가 터지지 않게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두의 김밥 듣고 왔어요. 오늘 이정현님이 마이크 빌려가셨습니다.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김옥현님, 김밥은 옆구리 터진 것이 진짜 맛나는데. 박민경님은 맞아요. 김밥은 맛있는데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준 우리 엄마 김밥이 생각납니다. 그 예전에 소풍 가면 엄마가 싸준 그 김밥 있잖아요. 그쵸? 정말 그 김밥은 왜 이렇게 맛있었나 몰라요. 김혜라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밥이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더 맛있었겠죠? 안일호님, 그래서 김밥하면 한 줄로 안 끝나죠. 못해도 10줄 이상. 옆에 앉아서 꼬다리 열심히 먹다 보면 배불러요.

꼬다리는 아빠 거 하셨습니다. 안희로님. 저 조금 안 좋은 게 김밥 말다 보면 옆구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거 못생겼다고 안 먹었고.

0: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민영님, 저도 김밥 먹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매운탕 끓여놨으니까 내일 김밥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콩디, 건어물 가격이 많이 올라 김밥 김도 비쌉니다. 내일 아침 김밥 싸려고 재료 사서 집 가는 중입니다. 상추랑 묵은지 넣고 싸보려고 하는데 맛은 모르겠네요. 맛있겠는데요. 요즘은 김밥 종류도 다양해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묵 국물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1353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후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현님 오늘 마이크 빌려가셨는데 아주 너무나 성격이 밝고 목소리 듣는 내내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같이 건너와 주신 분들 참 많으시네요. 성영화님 2부도 다정하게 즐겨보아요 하셨고 그리고 우리 양우성님은 커피 한잔 주면 따라갈게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유, 따라와 주실 거면서 제가 커피 한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심님 콩디콩디콩디 요즘은 퇴근하면서 30분만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4시 반부터 청취 중입니다. 그랬죠. 그랬구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해요 하시면서 하일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4시 반부터 청취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랄 시간이다 하시면서 천은경님 오늘의 라방을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또 만나봐야겠죠. 봄플리 주제 알려드려야 제가 뭐 맞는다? 그렇습니다. 문자 폭탄을 맞는다. 오늘은요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이번 여름에 놀러 가고 싶은 곳, 휴가 가고 싶은 곳, 뭐 지명이라든가 뭐 장소 다 좋습니다. 들어간 노래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파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레이. 제목이나 가사에 이번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이 담겨져 있거나 뭐 장소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노래

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곳 분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마련해 놨으니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첫 곡 소개해드리죠. 유피가 노래합니다. 바다.

0: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1: 이순미님, 스컬 하하의 부산 바캉스. 저는 이번 여름에 부산 여행 계획했습니다. 숙소는 이미 예약 완료했지요. 1514님, 여름에 해운대 가야주. 스컬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로라도 우리 다 같이 부산 한번 가요. 같이 가요.

콩디, 저는 말이죠.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생각났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저를 찾는 전화랑 부장님이 없는 파라다이스에 가서 푹 쉬다 오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우리 박민경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네, 오늘 봄플리 여름휴가 가고 싶은 곳 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유피의 바다 함께하고 싶은 곳이죠. 그리고 스컬 그리고 하하가 함께한 부산 바캉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다들 올여름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계신 거죠. 이기웅님, 제주도의 푸른밤, 태연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50대 남자이신데요. 가족들을 제끼고 친구 녀석들과 휴가 때 제주도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대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한 녀석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휴휴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기옥님 문자 주셨고, 1216님 숲 채유리 생각났습니다. 더워서 여름에 숲에 숨고 싶네요. 모기약 가지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4725님 여름휴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9700님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휴가 때 말고 지금 당장 당장 떠나고 싶어. 그리고 김경모님, 해외도 되나요? 그럼요. 마음인데? 여러분들 마음인데? 하와이로 떠나봅시다. 허미 어반스테로의 하와이언 커플 생각난다 하시면서 김경모님 문자 던져주셨고, 6041님 콩디, 저는 바닷가에 눕고 싶습니다. 바닷가에,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수영 잘하셔야 되는데. 김현주님, 딕펑스에 한강에서 놀아요. 멀리 안 가도 되죠. 한강에서 치맥에 라면도 먹고 그게 힐링입니다. 장순희님, 노후 준비를 위해 제주살이하며 농사 중입니다. 여름휴가는 역으로 원주 집에 가서 홈캉스 하려고 합니다. 김은희님,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허, 진짜요? 여수 밤바다 좋고, 어후, 여수라는 곳이 참 반짝반짝 빛나고 예쁩니다. 먹거리도 많고, 올 여름 휴가 때는 꼭 여수 가서 사진도 찍고 바다 보며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싶습니다. 가자, 여수 밤바다로. 그리고 키키님? 그리고 민정숙님도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뽀니언니,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대서 제주도 여행 같이 가고 싶네요. 사는 게 바빠서 못 가봤대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니까. 1492님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여자친구 손 꼭 잡고 비행기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네요. 나 한별님, 우리

오렌지 카라멜 방콕시티. 이번 휴가는 가족과 태국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셨고, 김용선님 잠깐 정차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휴가는 여수를 가볼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봄플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에게는 평생 함께하고픈 친구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그 친구일 거다. 나는 중학생 시절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 집에 보내졌다. 어정쩡한 시기에 전학을 갔던 탓에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격이라도 밝았다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워낙 내성적이라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기가 내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 수업종이 울리고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혼자 쭈뼛대며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빠르게 밥을 먹어 치우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쉬고 있으면 같은 반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축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밌겠다. 나도 껴주면 좋겠는데. 안 껴주겠지?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잘 지내려나? 전에 다녔던 학교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만 봤다. 함께 뛰놀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런 나를 먼저 알아봐 준 게 바로 재민이었다.
1: 야, 너 우리 뒷집 살더라? 할머니랑 시장 가는 거 봤지? 근데 너 축구 좋아하냐? 운동장에서 우리 쳐다봤잖아. 같이 할래?
0: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여 놓고 아니라며 자리를 피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친 거다.
1: 아, 내가 왜 그랬지? 축구하자고 할 때 할 것. 이제 먼저 말 안 걸겠지? 올해는 친구 없이 다니게 생겼어, 학교를.
0: 그런데 다음 날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재민이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 야, 일찍 안 나오냐? 너 때문에 나까지 지각하게 생겼어.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너 미안하지? 너 미안하면 오늘은 축구 같이 하자. 오늘 싫어? 그럼 내일 하자. 우리 사람 하나 빈단 말이야. 선수가 하나 빈다고. 네가 끼면 딱이라니까. 애들한테 너 온다고 얘기한다.
0: 재민이는 혼자였던 내게 친구를 만들어줬다.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어울려 축구를 했다. 수업종이 울리면 재민이가 내 등을 툭툭 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어제만 같다.
1: 야, 뭐해? 매점 안 갈 거야? 우리 학교 매점 햄버거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몇 개 안 팔아. 늦으면 실패니까. 야, 얼른 뛰라고.
0: 내 소중한 친구 재민이가 곧 결혼을 한다. 우리는 어떤 인연이길래 그때 그날 친구가 됐을까? 지금보다 더 행복할 너의 앞날을 가장 가까이서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장우의 청춘 예찬이었습니다. 오지환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어요.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지환님이 사연과 함께 짧은 편지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재민아,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 네가 내민 손 하나가 내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친구가 생겼고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시면서 PS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보배 같은 친구를 두셨습니다. 우리 지환님도 너무 좋으신 분 같고 재민이라는 친구분도 참 보배 같습니다. 노재옥님, 동화 듣는 듯 연기 참 잘하네요. 동화 듣는 듯 했어요. 그리고 8472님, 오늘 대사 꼬이나요? 학고? 학고에서 빵 터짐. 아, 콩디 미안해 하셨는데, 아유 미안하다니요. 혀가 꼬인 건 전데. 김대현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된 적이 있는지 살짝이 반성을 해봅니다. 소중한 친구 관계 오래오래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종아님, 재민이 정말 좋은 친구네요. 나이 드니까 친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우정 영원하길 빕니다. 그리고 4190님, 저도 중학교 때 학기 중에 전학해서 적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도 사연자분처럼 그 시절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덕분에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 간만에 전화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수진님, 와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네요. 재민님 꼭 행복하실 겁니다. 사연자님도 친구분 마음껏 응원하세요. 뭉클합니다. 제 친한 친구도 저보다 4년 먼저 시집 갔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후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곧 있으면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이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손가락 아프게 손가락 아프게 올려도 제 글은 한 번도 안 읽어주십니다. 완전 삐짐 흥 하셨습니다. 이정숙님 삐지셨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노래가 너무 좋네요. 퇴근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 콩디님 방송 최고라고 하시면서 김정희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박효신 그리고 김범수 씨가 함께 부른 곡 준비했습니다. 친구라는 것.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나는 엄청 문자를 보내는데 소개가 한 번도 안 된다고 흥삐 삐짐이라고 하신 분 소개해드렸더니 우리 박상우님 저도 삐짐. 아니 우리 상우님은 덩달아 왜 삐지시는 거예요? 어?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아유 참말로 짓궂으시다. 3345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엄청 팬입니다. 이분 씨 목소리 들으니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3345님 보내주셨습니다. 1492님 이제 콩디 언니라고 부르면서 자주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어우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민정숙님 이민영님도 문자 주셨고 장윤희님 문자 감사합니다. 김윤숙님도 보내주신 문자 잘 받았고요. 노재옥님 6041님 6564님 4320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오늘도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0000님이 문자 주셨고 누나 어제 판교동 오셨었죠? 어? 어떻게 아세요? 멀리서부터 빛이 났대요. 다가올수록 어? 뽀 누나.

하다. 정말 얼굴 작으시고 눈 크시고 원피스도 너무 예뻐서 잘 어울렸습니다. 초등 딸이랑 누나 옆을 스쳐 지나간 아 올 블랙 남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김범수님. 아 저 판교동 갔었어요.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해서 판교동에 갔는데 만났었나 봐요 우리가. 마순이님도 주셨습니다.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5853님 망설이다가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 하셨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던져주세요. 방송 듣기 시작한 지 열흘 됐고요. 콩님 톡톡 튀는 목소리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요. 매일 야근하는데 오늘은 콩디랑 같이 퇴근할 겁니다. 아우 신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난 지 열흘 된 거예요. 그리고 0142님 콩디 오늘이 대학생 아들 기말고사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같이 치킨 소맥 한잔 해야겠습니다 하셨고 콩디 아들 부부에게 셋째가 찾아왔네요. 어우 갑자기 마음이 심란한데 남편은 싱글벙글입니다. 애국자 아들 부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6709님 보내셨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일 단오 행사를 위해 오늘 비누도 만들고 청포도 삶아 청포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두 힘내요 하셨고 저 어디 계세요? 캠핑 왔어요 콩디. 캠핑 와서 들으니 더 행복 만땅입니다. 텐트를 미리 쳐둬서 비 와도 괜찮지요. 여보야랑 즐기다 가겠습니다. 김영웅님 보내주셨고 축하해주세요. 언니의 라디오를 들으며 사춘기를 보낸 친구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언니가 같이 축하해주시면 더 감동일 것 같습니다. 4344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말이죠.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 집 기둥입니다. 윤성현 PD님이 뮤지션입니다. 우리 라이크 준 피처링의 이노진 씨가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런 투게더라는 새 앨범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감상하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준의 런 투게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0: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2: 그럼 직원가?
3: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4: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2: 어허, 잘 찾아봐라.
5: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6: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7: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8: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6: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해 치료해야 할 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비통한 심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자서전을 쓰셔도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세요. 미제 세계에 새롭게 투신하는 의욕으로 환자분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은 환자는요. 10년 후 자신의 개인전을 여는 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은 레지나 벨과 피버 브라이슨의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그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현재 내 모습이 조금 불안하다면,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고 싶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거예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에 편안한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실까요? 팝송도 좋고요.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좋은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는 그동안 좀 바쁘셨나 봐요. 오랜만에 또 인사 남겨주셨고요. NA로 시작해서 45로 끝나는 그대 발자국도 꾹 남겨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이런 소중한 흔적들과 함께 오늘도 팝스 프리덤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 추억의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1971년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어제는 빌보드 차트 1위인 캐롤 킹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1971년 오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은 어떤 곡인지 봤더니 Middle of the Road의 Chirpy Chirpy Chip Chip이네요. 제목 참 독특하죠? Chirpy Chirpy Chip Chip. 마치 작은 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제목인데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 덕분에 1971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7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룹 Middle of the Road의 Chirpy Chirpy Chip Chip 들어보시죠.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Middle of the Road의 Chirpy Chirpy Chip Chip이었습니다. 2인용 자전거 타본 적 있으세요? 요즘 조금 큰 공원에 가보면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앞뒤로 나란히 앉아서 페달을 맞춰 달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자전거를 탄덤 자전거라고 합니다. 탄덤은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원래는 두 필의 말을 세로로 이어서 마찰을 끌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등 뒤에 누군가를 태운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탄덤 자전거에는 장점이 많아요. 혼자 탈 때보다 힘은 덜 들지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같은 방향, 같은 풍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속도도 다르고 마음의 리듬도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맞춰갈 때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거겠죠. 투비스리의 Even If,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들려드릴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음미해 볼 가사말은 스타일리스틱스의 Because I Love You Girl입니다.

알렘가에 장미가 피기 시작하네요. 세상은 장난감 풍선 같아요. 난 사랑의 노래를 듣고 울어요. 그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거라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아냐고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달을 따오라고 한다면 기꺼이 달을 가지고 나타나겠어요. 무엇을 요구하든 난 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스타일리스틱스의 Because I Love You Girl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달도 따다주겠다는 말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이죠. 그만큼 사랑은 사람을 뭐든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바라 루이스의 Baby I'm Yours하고요. 코니 프랜시스의 My Heart Has a Mind of Its Own입니다.

바바라 루이스의 Baby I'm Yours, 코니 프랜시스의 My Heart Has a Mind of Its Own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계적인 퍼커셔니스트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답게 콩가와 타악기의 열정적인 리듬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콩가 킹스의 오예 꼬모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요. 이어서 라틴 음악 특유의 낭만적인 정서를 담은 트리오로스 판초스의 키엔세라 누구일까 이어드릴게요.

콩과 킹스의 오예 꼬모바, 요즘 어떻게 지내? 트리오로스 판초스의 깬세라, 누구일까? 듣고 왔습니다. 여름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이죠. 햇빛도 바람도 조금씩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이 계절에 오늘은 물결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식혀주는 음악으로 인사드릴게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끝곡으로 전하면서 저는 갈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사진이 예뻐서 누를 때도 있고 재밌어서 누를 때도 있지만 잘 보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좋은데? 이런 말들을 대신하는 버튼이기도 하잖아요. 굳이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마음을 쉽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 작고 귀여운 하트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트와이스의 Likey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인들이 올리는 SNS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좋아요를 자주 누르는 편이신가요? 저는 뭔가 좋아요를 쉽게 누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오! 약간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거는 좀 자주 누르는 편인데 이게 SNS라는 개념이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지만 뭔가 지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이제 게시물들이 뜨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의 게시물에는 저는 좋아요가 약간 박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요가 이게 은근 참 별거 아닌 사람마다 뭐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와 이게 약간 관심의 표시구나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들이랑 이 좋아요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여자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진짜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있는데 왜 다른 여자 막 셀카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근데 왜 서운할까를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좋아요를 누를 때 그걸 의미 부여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서운한 거구나. 정말 의미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하트를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보이니까 눌렀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마다 이 하트에 대한 그 생각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 느끼게 됐었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의 의미 어떤가요? 저처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왜 다른 여자 사진에 좋아요 누른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나 그냥 보이는 거 다 누르는데?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떤 분들께 누르는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요 진짜요 우리 KBS 라디오에서 이 사연의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요즘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연들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트라도 눌러서 제가 다 읽었어요 이렇게 표시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하트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목요일이 제일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끔 많은 많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짙은의 노래 Feel Alright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이동은님, 꿈에서 눈이 내리는데 진짜 예뻤거든요. 혹시나 해서 꿈 해몽을 검색해보니까 한방눈처럼 예쁘게 내리면 원하는 게 이뤄지는 꿈이래요. 유언님, 혹시 소원 있으세요? 제 꿈 사실래요? 아, 지인이었으면 샀다. 아, 저 이런 거 되게 팔랑귀여가지고 제가 이런 걸 되게 잘 믿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꿈, 해몽, 아니면은 뭐 사주 막 이런 거 살짝 뭔가 100% 과학적인 것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막 100% 미신인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뭐 재밌잖아요. 동우님께서 제 친구였다면 제가 정말 꿈 하나 사고 싶네요. 저한테 팔지 마시고요. 우리 동우님, 동우님께 더 좋은 일, 원하시는 일들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막 너무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동우님? 어쨌든 예쁜 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812님, 제가 주 6일 아침 7시에 수영을 하는데요. 와, 매달 수영거리 목표를 정해서 앱에 기록 중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수영장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오늘은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 아쉽게도 수영을 하루 쉬어야 합니다. 저녁에라도 자유수영을 갈까 고민입니다. 기록을 빠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하, 진짜 이분 0811님 좀 쉬세요. 아니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진짜. 주 6일 하시면은 주 5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건강검진해서 아침부터 막 그 아시죠? 건강검진하면 기 완전 다 빨리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기다리고. 저는 그 건강검진할 때 내시 그 수면 내시경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싫고 피 뽑는 것도 너무 싫고. 아 그냥 그 뭔가 다 같이 병원복 입고 막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뭐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체력이 조금 부족하실 텐데도 저녁에 수영을 가실지 고민을 하시는 우리 0812님 참 부지런하십니다. 오늘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일 하세요 0812님. 아, 제가 너무 저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저 같았으면 하루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오늘 쉬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괜찮다 싶으시면 다녀오시고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선주, 김범수가 함께 부른 남과 여. 이소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 여 그리고 이소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036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햄디. 저는 시설 관리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자격증을 추가 취득해서 이제 어여

따뜻한 방제 실장이 됐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지만 열심히 해볼랍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368님 너무 축하드려요. 와, 방제 실장. 방제 실장님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자격증까지 추가로 이렇게 따는 게 사실 일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데 아우, 이렇게 노력하셨으니까 실장님까지 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더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0368님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최기태님께서는요. 5년 일하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 주방 직원들도 홀 직원들도 모두 정이 많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당분간은 좀 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상하는 꼭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고생하셨어요, 기태님.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5년. 전 아직도 이 회사에 다닌 지 5년이 안 됐는데 5년을 일했던 회사에서 이제 정들었던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너무 좀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시면서 재정비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기태님께서 그동안 일하느라 못하셨던 것도 좀 많이 많이 해보시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시면서 새로운 일자리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약속하신 것처럼 상하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키샤콜의 러브.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5위와 3위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샤이니의 뷰인데요. 정규 4집의 타이틀곡으로 샤이니의 리더 종현씨가 작사한 곡이고요. 가장 샤이니다운 곡, 청량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노래죠. 그리고 3위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진데요. 2015년 5월에 발매된 이 노래는 백아연씨가 처음으로 발표한 첫 번째 자작곡이었습니다. 피처링으로 데이식스의 영케이씨가 참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샤이니, 뷰, 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샤이니 뷰 3위 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확실히 2015년 이쯤 되니까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나오니 막 너무너무 좋네요. 샤이니의 뷰는 정말 그 춤이 춤이 엄청나게 인상 깊었던 노래였고 백아연 씨 노래도 이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약간 뭔가 풋풋한 사랑 근데 이게 약간 실패한 노래잖아요. 사랑 실패 그래서 아, 그 당시에 뭔가 사랑을 실패했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곡들 중에 정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4185님께서 애기 있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문센을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문화센터를 가야 그나마 아이

내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거든요. 문쇠는 사랑입니다. 없어선 안 돼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아기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문센을 가더라고요. 문센. 전 처음에 문센이 뭐야? 전 문쌤이라고 해서 무슨 선생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문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줄임말들 몇 개 있죠. 얼집. 어린이집을 얼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몇 개 있더라고요. 이제 아, 키카도 있대요. 키카. 키즈카페. 별 다 줄어요. 별걸 다 줄이네. 진짜. 근데 이게 그 엄마가 되면 그런 용어들을 익숙해진다고 하긴 하던데 저도 그 단톡방에서 아기 엄마들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미리 예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문세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0112님 사무실 휴지가 다 떨어져서 신입 직원한테 주문하려고 했더니 아니 무슨 시뻘겋고 시퍼런 휴지를 주문했어요. 인기 많은 감도 높은 휴지라는데 아니 사무실 휴지를 누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진짜 싫다. 아 사무실에 아 화장실 갔는데 휴지 빨간색이 파란색이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아니 감도 높은 휴지가 뭐 휴지의 감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휴지는 휴지지. 그게 휴지에서 중요한 거는요 색깔이 아니라 다섯 겹인지 세 겹인지 폭신폭신한지 너무 얇은 거 쓰면 안 된다고요. 손에 큰일 나요. 그래서 네, 시뻘겋고 시퍼런 휴지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저희 회사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0112님 아니 신입 직원이 특이하신 분이네. 네, 당분간 좀 견디시고요. 뭐 언제 살면서 그런 색깔의 휴지를 써보겠어요.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프롬의 달의 뒤편으로 와요.

프롬 달의 뒤편으로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7470님 갑자기 달고나 만들어 먹고 싶어서 애들이랑 달고나 만들어 먹었어요. 제가 살던 대전에선 띠기라고 불렀었는데 햄디는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뽑기라고 불렀었는데 뽑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는 그 학교 후문에 항상 할머니께서 오셔서 뽑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렇게 납작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고나 모양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뽑기였고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바 같은 데다 꽂아주셨거든요. 그거를 되게 두껍게 해서 그거를 뽑기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의 최애 메뉴는 뽑기빵이었습니다. 달고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되게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살짝 촉촉해요. 그때부터 겉바속촉이 있었어요. 뽑기빵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근데 실망했을 때는 막 뽑기 먹으러 가자 뒤에 뭐 새로운 뽑기 왔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이 소다랑 설탕 넣은 그런 저희가 아는 갈색의 달고나가 아니라 설탕으로만 한 투명한 사탕 같은 달고나? 그게 있거든요? 그걸 가끔 어디선가 가져오시는 업체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아 뽑기 없네 이러고 돌아섰던 기억이 나네요. 와 진짜 초등학생 진짜 저학년 때 얘긴데 이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신기해요. 저 기억력 좋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선 뭐라고 불렸나요? 달고나 진짜 맛있는 달고나 먹고 싶다. 뛰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른가 봐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ON의 피크닉.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타미야 Officially Missing You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Officially Missing You.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네, 과연 어떤 곡일까요? 영국 록밴드 퀸의 1984년 발매곡 Radio Gaga입니다. 이 radio, 라디오에 대한 감정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들으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들으셨죠? 잘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d sit alone. 나는 혼자 앉아서 and watch your light. 당신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지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난 혼자 앉아서 당신의 이때의 당신은 누굴까요? 맞아요. 라디오, 라디오를 이렇게 your light, 라디오에 거기서 나오는 불빛을 묘사를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My only friend through teenage nights. 10대의 밤들을 쭉 함께한 나의 오래된 유일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were my only friend.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이처럼 you were이 앞에 생략이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rough teenage nights. 이게 10대 혹은 10대 시절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대 시절 동안, 10대의 밤 동안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어. And everything I had to know.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I heard it on my radio. 들으셨죠? I heard it on my radio.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말입니다. 라디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아주 굵직한 메시지가 들렸어요. So don't become some background noise. 자, background noise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배경 소음, 뭐 배경 잡음 정도 되겠죠? 근데 don't become some background noise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배경의 소음 같은 존재가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A backdrop for the girls and boys. 이번에는 backdrop 라는 단어도 들렸어요. 이것도 배경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Backdrop. For the girls and boys. 이 소녀들과 소년들을 위한 배경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이 don't가 앞에 있는 문장과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녀들과 소년들인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묘사를 해주죠. Who just don't know or just don't care. 그냥 모르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또 And just complain when you are not there. 네가 없으면 그저 complain,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경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You had your time. 여기서 you had your time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시간이 있었다가 아니고 너에겐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You had the power. 그리고 너는 힘도 있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하지만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 이 중에 finest hour이라는 표현이 들렸어요. fine에다가 est, 끝부분이 붙은 표현인 거죠. finest hour,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통째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radio라고 외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와, 네, 현장감 있게 진짜 떼창 가능한 부분이겠죠. All we hear is Radio Gaga. 우리가 듣는 건 오직 뭐뿐이라고요? Radio Gaga, Radio Gugu, 그 다음 Radio Gaga 이렇게 들립니다. All we hear is Radio Gaga, Radio Blah Blah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풍자적인 느낌도 드네요. Radio, what's new? Radio, 새 소식은 뭐야? 예, 새로운 소식 뭐야? Radio, someone still loves you. 아, 가슴이 따뜻해지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그죠? Someone, 누군가는 still loves you. 여전히 아직도 널 사랑해 라는 문장입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예, 이 문장도 아주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아주 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긴 한데 우리한테 상상력을 무한 발휘시키고 또 위로해주는 존재로 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주시죠. 퀸의 Radio Gaga.

그럼 자신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라는 문장입니다. I heard it 다음에 on my radio였잖아요. 그것을 over the radio로 바꿔보겠습니다. I heard it over the radio. 난 그걸 라디오에서 들었어 라는 대표적인 문장을 이제 대체 문장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 뭐였죠?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이 문장이었습니다.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이 있는데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문장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for you 라고도 for you를 덧붙일 수 있는 문장인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겨울에 소개해드렸던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제목의 곡이 떠오릅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Someone still loves you.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re's still someone who loves you. 이 표현도 가능하죠. 또 somebody still cares about you. 이처럼 cares about you. 이 동사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Someone still loves you. Someone still loves you. Someone still loves you. 네,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담아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0: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 솔루텍
8: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지은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고 왔더니 너무 더워요. 원더걸스 So Hot 신청합니다. 그쵸? 진짜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이제 아침 시간에도 좀 더워지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요. 이럴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하게 기분 전환할 수 있겠죠?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올게요.

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074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모기 때문에 일찍 깼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보아 모토 신청합니다. 모기 다 죽어라. 아, 이제 모기의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모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면 더더더더 짜증나죠. 신청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조금 기분 푸세요. 보아 모토 듣고 올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박혜은님. 요즘 댄스 학원에서 비의 깡 배우고 있어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곳에서 깡춤을 추고 있으면 완전 신난답니다. 깡이 살짝 그 나온 지 좀 됐지 않았나요? 아유, 어떤 춤일지 궁금한데 혜은님 나중에 한번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비 깡.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의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6154님께서요.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에서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유원 씨 목소리는 교토와도 어울리네요.

지금 전국 방방 곳곳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 특파원처럼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계세요. 교토까지 나왔어요. 우와, 교토에서도 듣고 계시는 6154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름에 이제 더워지면 일본 특히나 교토 이 부분이 이쪽 지역이 엄청 덥다고 하던데 어때요?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아직 괜찮은가요? 궁금합니다. 7583님께서는요. 새 언니랑 배드민턴 치고 있어요. 오빠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길래 그냥 버리고 둘이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치니까 재밌네요. 아, 배드민턴 너무 재밌죠. 저도 배드민턴 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끼고 싶네요. 새 언니랑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6154님 그리고 7583님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존 레전드의 I Do.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평소엔 몰라도 없으면 티가 난다. 엄마, 아침부터 아빠 안 보이는데? 설마 안 들어온 거 아니야?
1: 아유, 아빠가 너니? 응? 아빠 친구들이랑 바다 낚시 갔어.
0: 아니, 근데 평일에 낚시를 갔다고? 아, 진짜 부럽다, 아빠. 어? 이거 뭐야? 꼬마

0: 심심하게?
1: 야, 눈이 있으면 와서 좀 도와라, 야. 어? 옆에서 꼬막 하나하나 좀 칫솔로 닦고. 아, 정말 애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진짜.
0: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꼬막을 내가 닦아봤어야 알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1: 예. 뭐 꼬막 뭐 어? 샤워 시킬 일 있니? 진짜 너 뭐 아유. 아유, 이거 내 아빠가 잘하는데 진짜.
0: 아,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
1: 아, 뭘 또 아빠한테 전화를 해. 아빠 괴롭히지 마 그거.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얘 꼬막으로 만들어버릴까 보다 진짜.
0: 아니, 나 잘 빡빡 닦고 있는데 왜 그래 진짜. 엄마 왜 이렇게 구박해.
1: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니 이거. 아우, 좀 여보. 아, 여보가 없네. 아, 진짜. 유원아, 이거 젓갈 뚜껑 좀 열어봐라. 이거 또 양념해야 되거든. 엄마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힘을 못 쓰겠다.
0: 응, 알았어. 나 이런 거 잘 열잖아. 줘봐. 아, 엄마 이거 안 열리는데?
1: 아, 기집애, 그 수건 해가지고 빨리 열어봐. 그거 안 열리면 안 돼. 젓갈 넣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 아빠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아, 하여튼 필요할 때는 없어 정말.
0: 아, 또 왜 저래 진짜. 와, 왜
1: 바퀴벌레. 어, 빨리 좀 버려. 빨리 야, 호이야, 빨리 잡아.
0: 바퀴벌레? 어디? 아, 엄마는 꼬막 닦느라 정신 없거든. 아, 언니는 덩치도 그렇게 산만하면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 언니가 잡아.
1: 덩치가 산만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우, 왜 움직여. 어떡해, 난 오늘 좀 아파.

0: 방탄소년단 I Need You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평소엔 몰라도 없으면 티가 난다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상쾌한 아침 틀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아유, 제가 좀 목청이 좋아서 마이크를 한참 뒤로 떨어뜨렸는데도 혹시 놀라셨다면 예, 송구스럽습니다.
0: 말투가 갑자기 바뀌신 것 같아요.
1: 아직 그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0: 살짝 지금 혼종이에요. 뭔가
1: 저도 모르겠어요.
0: 네, 귀순이도 섞이고 엄마도 섞이고 언니도 섞이고. 네,
1: 이거 라디오 부스만 들어오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작가님이 점점 역할을 많이 줘요.
0: 좋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네,
1: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보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저는 이번 사연 이 그 원고에 너무너무 공감이 된 게 진짜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없으면 되는 일이 안 절대 안 돼요. 뭐든 다 아빠가 해주고 저희는 아빠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1: 아빠 빼고 놀다가 꼭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놀 때는 사실은 크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 진짜 뭐 벌레 무조건 벌레 같은 거는 무조건 아빠. 아빠가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네,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적인 편이시어서 그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그러세요?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1: 뭐예요, 그럼 허유관 씨는?
0: 저요? 애교를 부려요. 응원해요. 아빠 파이팅! 아빠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요.
1: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0: 저요? 아니에요. 저는 아 근데 피곤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긴 한데 아빠 한정 좀 애교가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어, 진짜 다정한 아빠신가 보다.
0: 네. 엄마가 엄청나게 까칠하고 그래서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더 애교를 부리는 편입니다. 박철규 아나운서는 이런 거 있어서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1: 아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저희 집은 좀 분위기가 반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머니 표현으로는 절간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0: 진짜요?
1: 어머니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만 계속 얘기하다니까 네. 아버지께서 밥 먹자.
0: 아 진짜 아 부산 분이셔서
1: 조용히 좀 해라.
0: 아, 진짜?
1: 뭐 그렇게 말이 많노? 그러면은 아유 내 없으면 여기 절간인데 내라도 말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진짜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럼 진짜 밥만 먹어요.
0: 그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0: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1: 있다가 없으면 이게 허전하다니까요.
0: 맞아요. 어.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이 부산에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살짝 무뚝뚝한 게 없지 않아 있으시죠. 저희도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셔서 무뚝뚝하시거든요.
1: 그런 걸로 좀 저희 어머니는 정신승리를 많이 하세요. 내가 꼭 이 가족에 필요한 존재다.
0: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그 밥 먹는데 절간에서 먹는 것처럼 먹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1: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막 얘기를 하셔도
0: 네.
1: 그런 거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아. 의미예요. 제가 할 길을 가신다는 의미인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1: 네.
0: 이제 따로 사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내분 그리고 또 막 그 같이 있는데
1: 네, 연재랑
0: 연재 이렇게 세 가족이 있을 때 한 가족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좀 수다스러운 편인가요? 물론 연재는 아닐 거고 아직
1: 많이 연재가 제일 수다스러워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농담이고요. 연재는 네. 순해가지고
0: 네.
1: 사실 그렇게 뭐 앙탈을 부린다거나 이런 뭐 응애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저랑 아내랑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일을 하고
0: 네.
1: 들어가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0: 수다스러운 편일 것 같은데 철규 아나운서도.
1: 근데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의식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0: 진짜요?
1: 계속 혼자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고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계속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0: 좋다.
1: 오늘은 집에 가면 뭐 꽁트가 잘 됐네. 오늘 했는데 작가님이 한 두 번 정도 웃었네. 이런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너무 의식하지 마요. 지금 아니 집중을 지금
1: 제가
0: 어디에
1: 지금
0: 하시는 거예요?
1: 왼쪽 눈은 허유원 아나운서를 보고 오른쪽 눈은 부스 바깥을 보고 있어요.
0: 아니 난 이렇게
1: 지금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0: 아니 저는 제가 사실은 진행할 때 그렇게 바깥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작진에 의식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1: 아, 이게 시야가 넓어서 그래요.
0: 네.
1: 눈이 크면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참 이렇게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도 아마 저희 생활백서와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함께하다가 주말에 이제 이 목소리와 규순이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살짝 조금 허전하다 이런 감정이 드시는
1: 살짝
0: 분들도
1: 살짝 조금? 좀 더 쳐주시죠. 살짝 조금? 그러시죠. 저 없으면 허전하시죠. 막 남겨주세요 지금.
0: 네, 많이 네. 허전하신 분들 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1: 태도가 왜 그러죠? 기분이 안 좋네요.
0: 당연히 계실 거라. 뭐 그런 그럼요. 감정.
1: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네,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다, 길다.
1: 이 기계적 중립은 뭐예요? 그냥 편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어? 방송할 때는 그런 거 잘하더니.
0: 언론사잖아, 언론사.
1: 진짜.
0: 박철기 아나운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는 코르티스의 노래 꼭 들려드릴게요.

0: 코르티스 고. 제가 코르티스를 너무 신나게 소개했네요. 네,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코르티스의 노래 듣고 왔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햄디, 허유원입니다. 윤구슬님, 갓생을 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기, 물 많이 마시기, 책 읽기,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매일 세 가지를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 갓생이 일찍 일어나기, 물 많이 마시기, 책 읽기가 세 개 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매일매일 하는 거, 아, 쉽지 않은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구슬님? 전 하나만 할래요. 전 세 개 못해요. 일찍 일어나기 할래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요. 아, 물도 은근 많이 마시기 힘들어. 저 물 진짜 안 마시거든요. 책 읽기는 진짜, 아, 이거는 진짜 결심을 한 다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 개를 해야지 갓생을 살 수 있군요. 전 그렇다면 갓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슬님만이라도 갓생 꼭 사시길 바랄게요. 다 지키려고 하면은 또 괜히 작심삼일 될 수도 있으니까 세 개 중에 뭐 두 개만 지키든지 뭐 이렇게 잘 숨쉴 구멍을 찾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8: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희원의 모르겠고요 춤을 춰요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30도 안팎을 보이는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위로는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산내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성남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나들목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넌 할 수 있어.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걱정하지 마. 넌 갈 수 있어. 어디에든 넌 갈 수 있어. 이제 막 눈앞에 펼쳐진 작은 길. 동방신기.

이야기의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중에서 6월 18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든 어떤 길이든 용감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동방신기의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우리의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대수님 어서 오세요. 또 안계영님 굿모닝입니다. 이상식님 출근길 출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679님 오늘도 우아조가 있어서 힘들어도 계단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 우아조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는군요. 김미숙님 흐린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쵸. 좀 살짝 흐릿한 기운이. 4314님 오늘은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비 온다더니 거짓말. 비가 안 와서 화단 화초가 말라서 물 좀 주려고요. 온다 온다 하는 비가 왜 안 오는 거예요? 일찍 물 주고 도서관 청소합니다 하셨네요. 어제 저도 상암 홍대 일대로 이제 라디오 방송 끝나고 나서는 그 다른 일 일하러 다녔는데 꾸물꾸물하긴 한데 그 다니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어제 또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작물 말라간다는 사연도 주셨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서울 쪽은 비 예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예보된 곳도 있기는 한데 좀 지금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오경희님은 실컷 비를 맞은 농장에 나왔어요. 그 지역에 비가 왔었나 봅니다. 오늘 또 소나기가 온다니 쓰러진 농작물을 보살펴줘야겠어요 하셨네요. 아, 그래도 좀 단비를 맞았나 보죠. 이렇게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의 콘텐츠예요. 요즘 즐겨보는 콘텐츠, 오늘도 빠져들 콘텐츠 뭔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8: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015B에요. 친구와 연인.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윤정선님, 드디어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취업했는데 재취업한 지 1년 되는 날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계속 쭉 경아님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 잘할게요. 안계영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어제 부부싸움 이슈로 오늘 서먹하지만 제가 부단한 노력으로 화해시키고 오늘 저녁에 만난 외식하려 합니다. 잘 되게 응원도 해주세요. 권한숙님, 저희 31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기에 이게 뭐야 속상해하며 운동 나와서 경아씨한테 축하받으려 보냅니다. 재미나게 보람되게 살아온 나에게 축하 전합니다. 4883님, 큰아들 강동학 생일입니다. 동아가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Got to be real. 셰릴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할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기쁘게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아람님께서요. 히히, 매일매일 월드콩 퀴즈 참여 중이에요. 티셔츠 입은 콩 캐릭터 귀여워요. 이렇게 반가운 사연 주셨는데요. 콩으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콩 앱 들어가시면 상단 배너 클릭하고 퀴즈 푸실 수 있는데요.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월드콩 퀴즈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맥보단 치맥님은 경아님 굿모닝이에요 인사 주시면서 오늘 저 강제 휴무예요. 사장님이 늦잠 주무셔서 하루 문 닫는데요. 그 사연을 주셨네요.

아무리 사장님이라지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늦잠으로 휴무가 될 수 있나요? 오, 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네요. 임맥부단지맥님. 0319님. 남편 출근길 동행해요. 바쁠 때 가끔 가는데 생산 물량이 많을 때만 가거든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좋아요. 일산대교 지나 강화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하셨네요. 야, 부부가 함께 가시는 길 응원의 마음 담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장수아님. 백살 경아님, 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죠? 오랜만에 꿈 해몽 좀 해주실래요? 아니, 일회용 종이컵 사수하려고 조폭들과 싸우는 건 무슨 꿈일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탈출하긴 했지만 조폭들 약올리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참 별 웃긴 꿈이죠? 재미난 꿈 꾸셨네요. 무슨 이렇게 만화 같은 꿈을 꾸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웃고 그냥 끝난다면 여의도 조선생이 아니죠.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작은 일, 아우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은 어떤 작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원칙을 갖고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걸 사수해냈다.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정말 정말 꿈보다 해몽이죠. 자긍심을 갖고 뭔가 그런 일이 최근에 있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님 맞나요? 같이 노래 듣죠. 장혜진 내게로. 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아주 오래된 물건 하나. 어렸을 때 사용했던 서울 지하철 정기권. 엄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주황색 티켓에 학생용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찍혀있다. 그래, 예전에는 이런 티켓을 구매해서 개찰구에 넣곤 했다. 일회용도 있었고 이렇게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는 정액권도 있었고, 구겨지거나 뒷면 마그네틱 띠가 훼손되기라도 하면 낭패였는데, 창고에서 직원에게 티켓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던 풍경도 떠오른다. 그나저나 이거 금액이 남아 있으려나?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티켓을 끼워 넣던 투명 비닐 케이스와 주황색 티켓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곽진원의 목소리로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819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종이 재질 티켓 이용했잖아요. 그 일회용 승차권은 노란색이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장수아님, 다들 그런 작은 추억 소품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친정에 두고 왔을까요? 또 김은님은, 김은님 서랍 속에도 있나요? 왠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다시 구할 수 없는 추억의 물건이라. 아, 또 신정희님은, 야, 이 일상 한 컷 때문에 갑자기 모든 생각이 팍팍팍팍 떠오르셨나 봐요. 어머나, 토큰도 생각나고 회수권과 공중전화 카드도 생각나네요 하면서 예전에 쓰셨던 많은 그런 물건들 동시에 좀 떠올리셨네요. 뭐 지금은 각자 교통카드 뭐 이용하시죠. 뭐 또 일회권도 플라스틱 카드로 된 걸 쓰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엔 모바일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카드 실물을 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그걸로 다 이용을 하니까. 아, 그나저나 다들 이 추억의 물건들 잘 간직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가끔 뭐 공연 티켓이라든가 이런 교통 관련 티켓들 이런 거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데 전 웬만하면 이렇게 좀다 처분을 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시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컨텐츠예요. 요즘 즐겨보는 컨텐츠 알려주세요. 아, 2679님. 10년 만에 친한 언니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다들 변함이 없이 똑같아서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갑고 못다한 말들을 다 하느라 하루가 너무 짧으셨다고요.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 변화 속도 보면은 뭐 10년이 뭐예요. 몇달 만에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콘텐츠 만나보죠. 악뮤의 리얼리티 이어지는 곡은 윤하의 오르트구름.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콘텐츠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까요? 김영수님, 텃밭 1년차입니다. 가지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계속 시들시들 자꾸 잎이 말라가서 세 번이나 다시 심었어요. 이번엔 제발 살아주길 바라며 토마토에 좋은 천연 비료 만드는 콘텐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식물도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이영선님, 엄마랑 1박 2일 고성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니 고성 맛집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네요. 고성 좋겠네요.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예쁜 풍광도 눈에 가득 담으십시오. 6130님, 노래를 좋아하는데 요즘 트로트 가수들 영상들이 계속 떠요. 아, 트로트 요즘에 푹 빠지셨군요. 김민호님, 월드컵 모음 보고 있어요. 활력이 절로 생깁니다. 야, 내일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0996님, 한때 버스기사가 꿈이었는데요. 요즘 알고리즘에 버스기사 브이로그가 많이 나와요.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빌리 조일이에요. We didn't start the fir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1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우아조에 신청하세요. 2부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완성 님이 내일 월드컵 멕시코전 승리를 기원하며 이 노래로 미리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내일 오전 10시죠. 우리 마음 안에 붉은 악마를 모두 깨워서 응원의 마음 전해볼까요? 1부 끝곡으로 듣습니다. 정수라 아 대한민국.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월드컵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장수에서 서운분기점 사이와 다시 노후지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신둔 하이패스 요금소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7: little thing was ther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8: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임재범의 고해입니다. 임재범 씨의 명곡 중에 명곡인데 묻 남성분들 노래방에서 분위기 잡고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하죠. 하지만 노래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퀴즈! 노래방에서 중간에 노래를 포기해야 할 때 이 버튼을 누르죠. 어떤 버튼일까요? 1번 취소 버튼, 2번 박수 버튼, 3번 우선 예약 버튼.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1번 취소 버튼, 2번 박수 버튼, 3번 우선 예약 버튼.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임재범의 고해.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축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7: 이 노래 다 알지? 임재범의 고해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 오늘의 정답 1번 취소 버튼이죠. 뭐 아니면 박수 칠 때 떠나는 마음으로 박수 버튼 눌러야 하나요? 기분이라도 좋게? 아, 이게 오늘의 정답 이 취소 버튼. 본인은 누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듣기 싫다고 다른 사람이 누르기도 해서 이 슬픔이 가득 깃들어 있는 버튼이잖아요. 박유경님, 1번 취소 버튼. 왜 자꾸 이름을 넣어서 부르냐고, 이 남편아.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편분도 슬픔이 가득 슬픔에 젖으시겠는데요. 왜 자꾸 취소를 누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여자들 이런 거 좀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왜 이러시는 거야? 김기창님, 1번 중간에 눌러요. 짜증나요. 3666님, 1번 취소. 저는 제가 부를 때는 취소 눌러본 적 없지만 호정메이트, 먼저 태어난 인간이 부를 때 취소 눌렀다가 마이크로 맞아본 적이. 아, 정말 호정메이트. 아, 이 표현 재밌네요. 문선영님, 1번 취소 버튼. 저희 부장님은 꼭 제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예약 버튼 누른다는 걸 취소 버튼을 눌러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장님,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월수님, 취소 버튼. 노래방에서 흥에 겨워 소파 위에서 방방 뛰다 스스로 취소 버튼 눌러서 흥을 깬 게 어제라고 말 못해요. 야, 얼마나 뛰시다가 버튼까지 누르셨어요. 이종신님은 1번 취소 버튼. 저는 취소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절대 리모컨 못

만지게 하거든요. 아, 아예 권한을 갖고 계시지 못하군요. 5613님, 노래는 기세인데 취소 버튼은 아니들 일이죠. 최소 간주까지는 밀고 가야 한다.

주 결혼식이라 너무 떨리고 걱정돼요. 출근길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진정해요. 후하 후하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 떨리고 걱정되는 긴장되는 이 모습마저 아주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일단 신랑이신지 신부신지 모르니까 축복 속에 결혼식 잘 올리시길요. 4442님, 경아님 좋은 아침이지만 전 긴장되는 아침이랍니다. 남친이 어제 저녁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해 뜬 눈으로 날밤 새고 지금 출근 전 남친 집에 한번 가보려고요. 혹시 콩을 듣고 있다면 꼭 연락 받아요 하셨네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초저녁부터 일찍 잠드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혹시 같이 이 우아주를 들으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4442님이 너무 걱정하시네요. 강혜진님, 병원 생활 94일째. 아침 먹고 밖에서 커피 한잔 중이에요. 토지 3권 읽을 때 문자 있었는데 지금은 13권 읽고 있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총 토지가 몇 권이죠? 이게 심판 구판이 있어가지고 몇 권 중에 지금 13권을 읽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중반은 아무튼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야, 몸도 마음도 꼭 쾌차하시길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예요. Eye in the Sky.

Ain't over till it's over였습니다. KBS 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최윤실님 오늘 면접 보러 가신다고요.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 가는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면접도 파이팅입니다. 0481님 감자 3종 구경하세요. 두백감자, 홍감자, 자연감자입니다. 새벽부터 감자했더니 힘들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쪄서 지금 드시기 직전인가 봐요. 그 찜기 위에 올려져 있는 사진인데 오, 두백감자는 저희가 흔히 보던 이제 흰색 감자인데 와, 홍감자, 자연감자는 안에 속살도 노랗고요. 얼핏 봤을 때는 고구마 같네요. 저는 지금 이 감자를 처음 봐요. 이 외국에 갔을 때 감자 종류가 너무 많고 그 다양한 이름대로 다 팔아서 예전에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로 감자를 세분화해서 팔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좀 감자 종류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 감자들도 그 전분질 하얗게 막 올라오게 그렇게 삶아지나요? 저 그 파슬파슬한 저 침 넘어가는 거 보세요. 카스테라 그 감자 같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장숙자님. 어젯밤 비가 내릴 때 너무 반가워서 장화 신고 1시간 걷고 기분 좋게 잘 잔 것 같은데 목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유, 이런 목감기 걸리신 건가? 이 감기를 아주 점찍듯 약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워낙 한번 감기 걸리면 심하게 걸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네요. 장수장님 꼭 병원 가시고 약 드시고 몸 챙기십시오. 양덕희님도 저 요즘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도 살이 자꾸 빠져서 오늘 건강검진 가신다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괜찮겠죠? 하셨는데 미리 상심은 금물입니다. 검진 잘 받으시고요. 소식 알려주세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의 신청곡일까요? 오늘 꼭 이 노래 김동민님 전주 부분 파도 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려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같이 들어볼까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오늘 밑보용 시간 없나요? 허나묵님 에너지로 하루를 보내는 날인데 라고 이런 믿을 수 없는 사연을 주셨어요. 그럴리가요. 아, 인사를 해야죠. 오늘도 이분들과 시작하십니다. 믿고 보는 영화 밑보용. 허나묵 영화평론가 이지혜 영화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인사도 안 했는데 아, 이렇게 벌써 치고 들어오시다니. 네.
1: 제가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0: 아, 그럼 하십시오. 어떤 아니,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1: 항상 제가 여기서 삼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네. 코어였네요.
0: 아, 이렇게 사람은 자부심으로 자신 자기 긍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1: 차단으로, 네.
0: 그러면 이지혜 기자님 소개작부터 만나볼게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토이스토리 5입니다.
0: 토이스토리 5! 네. 왠지 이지혜 기자님 우셨을 것 같아.
2: 네, 맞아요. 아, 네.
1: 저도 제가 그래서 이재 기자님한테 아니 토이스토리 이제 다섯 편이 나왔고 했으니까 이번엔 안 울었죠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앙칼즈 목소리로.
0: 아, 이 토이스토리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된 어떤 슬픔이 사실 항상 있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2: 네,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 실존적인 그 불안이 있죠. 거기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네. 뭔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시절을 상징하는 네. 그런 영화도 같죠.
0: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파이브로.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2: 그 처음에 이 시리즈가 나왔을 때부터 영화 안에는 각각의 빌런들이 있었어요.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디의 자리를 위협하는 신식 장난감 버즈가 빌런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점점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장난감 컬렉터인 어른이나 이런 빌런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강력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합니다.
0: 아, 이 전자기기가 등장을. 근데 요즘 시성과 너무 딱 맞아요. 떨어지네요.
2: 요즘에는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 태블릿에 고개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네. 영화의 주인공인 보니가 이제 이전 편에서 대학생이 된 앤디에게서 장난감을 물려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보니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왜 없냐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은 다 스마트 태블릿으로 거기에서 놀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채팅하고 게임

0: 퇴임하고 이미 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아 늦게 사줘야지 하고 안 사주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주게 돼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장난감들은 일동 긴장합니다. 또 이제 창고양이겠구나. 왜냐하면 스마트 태블릿을 손에 받자마자 본인은 장난감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1: 어, 또 이 버려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네. 항상 갖고 있는 장난감들인데
0: 이 스마트 태블릿의 이름은 네. 릴리패드인데요.
1: 네.
0: 릴리패드도 본인을 사랑해요. 장난감들처럼. 그래서 친구들 만들어주려고 이제 친구들 같이 이제 채팅도 하게 하고 게임도 하게 하고 그런 노력 끝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돼요.
1: 네.
0: 근데 보니의 최애 장난감이 제시 있잖아요. 네. 카우걸인 이 제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쫓아가 봐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생겨서 보니와 헤어지게 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그 과정에서 보니가 다시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려고 이제 장난감 친구들과 고군분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아,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제시가 이번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네요.
0: 네, 전편에서 원래는 우디가 장난감들의 대장이었잖아요. 이제 우디는 이제 장난감 세상,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장난감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장난감들을 구해내는 진짜 보안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갔고 그 뒤에 이제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시가 장난감들을 이제 통솔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4편에서 네. 우디가
0: 네.
1: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0: 맞아요.
1: 독립을 하잖아요.
0: 네네.
1: 사랑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등장을 하나요?
0: 제시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1: 아,
0: 어떻게 주고받는지는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남겨두고요. 둘이서 네. 이제 계속 가끔씩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시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사고로 네.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디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우디와 버즈라는 이 버디가 한 번 더 네. 뭉쳐서 제시를 구하고 이제 장난감 세계를 또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2: 네, 항상 우디와 버즈는 이렇게 막 친하게 마무리는 되지만 항상 티격태격하잖아요.
0: 네, 호남은 평론가님 약간 우디 닮으신 것
2: 그래요?
0: 같아요.
2: 오, 감사해요. 와, 칭찬이잖아요. 너무 기분 좋네. 저 우디도 갖고 있어요. 캐릭터도.
1: 와,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근데 이 토이스토리가 벌써 나온 지가 지금 네. 얼마나 됐죠? 1편이 나온 게
0: 95년도니까 30년이 넘었죠.
1: 아 그, 그렇군요.
2: 저는 95년도에 토이스토리를요. 지금은 없어진 신촌에 녹색 극장에서 봤거든요.
1: 야 녹색 극장. 네네. 야 정말 추억의 이름이네요. 이게 그 토이스토리 자체가 거의 3D 애니메이션의 최초의
0: 네, 최초로 3D 풀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네.
1: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 과정 중에 시각적으로도 발전하는 게 이게 보여가지고요.
0: 맞아요.
1: 이번에는 또 특히나 시각적인 네. 전편과 다른 점이라든가 또 볼거리들 또 새로운 네. 캐릭터들도 소개해 주셨으니까 좀 전편들과 다른 점들 새롭게 부각되는 점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0: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이 장난감이 1편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최신식 장난감이야 하고 이렇게 소개됐던 부분들이 팔다리가 접히거나
1: 네.
0: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이 버즈가 어느 정도로 최신식이 되었냐면 GPS 기능을 탑재해서 지도가 쫙 펼쳐지고 그리고 드론 기능까지 탑재해서 수직 비행이 가능합니다.
1: 뭐라고? 아니 그 처음에 버즈의 아이덴티티 중에 자기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0: 못 날잖아요.
1: 못 날잖아요.
0: 이번에는 정말로 날고 또 GPS 기능을 탑재해서 뭐 다른 친구들을 구하러 갈 때 바로 이제 지도가 펼쳐지고 또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기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활용해서 이제 친구를 구하는데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발휘하게 되고요.
2: 버즈도 네. 참 살아남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네요.
0: 버즈의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었고
1: 네.
0: 또 릴리패드라고 하는 이 스마트 네. 태블릿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릴리패드의 목소리는 한국계 이제 배우인 그레타리가 연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레타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두 아들을 기르고 있어서 부모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양육에 활용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하기도 무조건 찬성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캐릭터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에 굉장히 깊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0: 그래서 릴리 패드가 상징하는 기술, 테크를 보면 이 영화 안에서 빌런이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장난감과 이런 스마트 기기의 대립구도가 되기가 쉬운데 영화는 정말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이렇게 악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 패드도 사실 장난감과 대립하게 되는 거는 보니를 사랑해서 보니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보니가 요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난감들이 가지고 있는 보니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보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처음에 제시가 보니가 친구들 새 친구들 사귄다고 했을 때 막 쫓아가서 잘 사귀나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네. 엄마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특히나 이 토이스토리 1이 95년도에 나왔을 때 같이 봤던 아이들이 사실 지금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됐을 나이잖아요.
1: 네, 그렇네요.
0: 무리가 없는 나이라서 네. 그 부모님 이제 아이에서 부모가 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려 주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양육에 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화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을 했죠.
2: 안 그래도 여기 청취자분께서 아까 네. 오늘 손녀분하고 보러 가신다고 올렸거든요.
1: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작진도 네. 그 사이에 분명히 제작진은 어른들이잖아요. 네. 그 마음이 좀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허승희님이 우리 집 똥강아지 밥 먹다가 귀 똥쫑긋 볼륨을 높이는군요. 지각하게 생겼는데 이렇고 우리 허코어 선생님 옆에서 재밌어하는 모습이 너무
2: 아니 그 이재 기자님 이렇게 다른 영화 소개할 때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과장돼서 굉장히 사무적으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손을 모으고 아니 우리 버즈가 우리 우디가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정말 그 장난감을
2: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 김태호님이 쿠키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쿠키도 있나요?
0: 쿠키 있고요. 쿠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쿠키에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1: 그래요?
2: 아니, 그래서 극장 끝나면은 대부분 이렇게 쿠키 있어서 나가시는 거 많거든요. 저쪽에서 혼자서 그 어두운 데서.
1: 그럼 보통은 네. 쿠키들이 좀 에피소드용이기도 하지만 왜 다음을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0: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는 작품이 3편일 거예요.
1: 그쵸.
0: 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별을 이제 네. 극복해내는 그 장난감과 앤디를 비추는 게
1: 대학생이 된 앤디가 네. 이제
0: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어린 시절 장난감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그것과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쿠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수건을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2: 더 물어보시면 아마 또 여기서 울 것 같아요. 콧물 흘리고
1: 눈물 흘리고 제가 울 것 같아요.
2: 그러면 안 돼요.
1: 그럼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어떤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0: 정답이 나왔어요. 아까 손녀분과 함께 이제 영화 보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들, 조카들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보기 너무 완벽한 영화이고 네. 보시다 보면 부모님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영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아이에게 허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주는 것은 영화 안에서는 장난감들이 고군분투를 했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노래 듣고 허나봉 평론가님 소개장 만나보죠. 토이스토리의 영원한 주제가죠. 랜디 뉴먼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0: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허남웅 평론가 이지혜 기자와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남웅 평론가님 소개작 네. 만나보죠.
1: 토이스토리의 이제 주역 장난감 네. 갖고 노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라면 저는 그래도 어르신을 위한 작품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0: 지금 어른들도 같이 아, 말씀하셨는데.
1: 네. 아 주역.
0: 주역이요?
1: 네. 그래서 어르신이 나오는 작품이라는 게 너무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 저는 그 N사의 OTT 네. 8부작 드라마를 준비해왔습니다.
0: 오.
1: 네. 더 실버타운.
0: 야 정말 어르신들이 등장하네요.
1: 네. 아, 근데
0: 실버타운.
1: 실버타운 이제 8부작 드라마인데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려면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0: 네.
1: 이 작품의 자료 같은 경우는 한글 그 정보는 많이 없으니까 이제 해외 거에 찾는데 더 실버타운 쳤는데 정말 실버타운 소개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원제는 더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더 버로우스라고 자치지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미국 작품인데 네. 어르신들만 이제 모여서 사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말하자면 네. 실버타운이죠. 예,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중 주인공이 누구냐?
0: 네.
1: 닥터 옥타비우스.
0: 오.
1: 네. 알프레드 몰리나.
0: 아, 네. 아, 네. 네.
1: 알프레드 몰리나가 거의 감옥에 가듯 그 딸 부부에게 끌려가지고 이 실버타운에 오는 거예요. 이제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이제 혼자가 됐는데 딸 부부가 이 실버타운으로 보낸 거죠.
0: 네.
1: 너무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기도 싫고 하는데 주변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와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별로 이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내가 이웃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제 사과하려고 저녁 밤늦은 시간에 옆집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잭이라는 네. 이제 인물에게서 가는데 갑자기 잭이 누워 있는데 그 위에서 뭔가가 잭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던 거예요.
0: 네?
1: 그게 뭘까요? 외계인이었던 겁니다.
0: 오, 실버타운에서 네. 지금 갑자기 네. 와, 장르가 약간 네. SF 이런
1: 요리인가요? SF의 이제 괴수물인 거죠.
0: 괴수물. 네.
1: 근데 그러면 이 장르가 그럼 네.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는데 기묘한 이야기를 이제 연출한 더퍼 형제들이
0: 네.
1: 총괄 프로듀서로 여기 참여했어요.
0: 아 그럼 기묘한 이야기의 어른 버전인가요?
1: 이긴 한데
0: 노년 버전.
1: 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재 기자님께서 디스클로저 데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디스클로저 데이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그 외계인이 나올 때 실루엣이 ET 같은 거예요. ET인가? 라고 했는데 뭐 E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더 실버타운을 보면서 이게 ET 버전을 어르신이 이렇게 그 외계인과 친목을 다루는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묘한 이야기 역시 네. ET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ET를 구하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 다 어르신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러네요.
1: 네. 어떻게 보면 저도 토이스토리와 좀 비슷한 그런 네. 흐름의 작품인 거예요.
0: 이거 그렇게 연결이 네. 되는 건가요?
1: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0: 네. 네.
1: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딱 공개됐을 때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작품의 8부의 마지막에 보면

0: 시즌 2를 예고하는 그런 흐름대로 끝이 나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시즌 2가 최종 취소됐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르신들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뭐 여기에는 네. 근데 알프레드 몰리나도 되게 유명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출연진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진아 데이비스예요.
1: 어, 네. 네.
0: 진아 데이비스가 누구냐? 누구죠?
1: 델마 와루이스.
0: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재 기자님께서는 롱키스 굿나잇 굉장히 좋아하시는
1: 아, 맞아요.
2: 액션 스타이기도
0: 하죠.
1: 네, 재밌었죠.
0: 그리고 액션 스타인데 그때 진아 데이비스가 레니 할린 감독이라고 했거든요. 다이아드 만들었던 그 감독과 또 결혼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에 굉장히 특화된 인물인 거죠.
1: 네.
0: 근데 우리에겐 진아 데이비스고 그렇긴 한데 젊은 세대들은 어? 누구야? 오. 라고 되다 보니까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1: 아, 그건 좀 굉장히 안타깝네요.
0: 예.
1: 지금 실버타운이니까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알프레드 몰리나나 진아 데이비스 외에도 네. 베테랑 배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0: 많이 나오죠.
1: 네.
0: 하지만 이게 그 알프레드 몰리나하고 형제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몰리나의 이제 역할을 위해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닥터 옥타비우스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뭐 시청률이 잘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굉장히 좀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딱 5탄 보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도 뭔가 보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또 본다면 그리고 디스클로저의 데이를 보시고 나서 아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작품도 딱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준비를 한 거죠.
1: 외계와 어떤 이런 그 SF나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노년과의 이 조합이라는 것도 네네네. 굉장히 좀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실버타운이니까 단순하게 어르신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외계인이 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왜 실버타운에 그 외계인이 여기에 있을까?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왜 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네, 그게 뭘까요?
1: 그걸 답을 저에게 주셔야죠.
0: 아, 네. 스포일러인 것 같아서.
2: 외계인이 운영하나요 혹시?
0: 아, 아니면 혹시 그 실버타운 자체가
2: 거대한 우주선일
0: 수도 있고 네, 그런 좀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1: 그래요. 그 네. 외계인의 정체도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 외계인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ET가 82년도에 개봉했으니까 82년도쯤에 지구에서 행방불명이었던 거잖아요.
1: 네.
0: 지구로 그 우주로 못 갔다.
1: 네.
0: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남아 있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또 예,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2: 외계인도 어르신인 거네요.
0: 네. 어르신 네. 어르신 외계인도 있고 네. 그, 예, 어르신이 이렇게 계속 계시면서
1: 네.
0: 예, 이렇게 품었던 네, 아이 외계인도 있고 네, 그렇긴 해요.
1: 그러면 흔히 네. 좀 생각하는 외계인과의 약간 네. 뭐 약간 벌어지는 추격전, 액션 네. 약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
0: 아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중에 이제 알프레드 몰리나 같은 경우가 취미 중에 하나가 TV 수리예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딸도 그 DNA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학적인 네,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실버타운에 있는 어떤 음모에 접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 SF가 주는 하드 SF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F로 풀어가는 그 재미도 있는 게 또 이번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알프레드 몰리나와 이 진아 데이비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진아 데이비스는 굉장히 좀 액션적인 면모도 있고 또 델마 로이스라는 엄청나게 대표작이 있잖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또 델마 로이스를 연상하게 하는 예, 그런 이제 그 어떤 오마주 같은 장면들도
1: 네.
0: 등장을 하고
1: 네.
0: 예, 오픈카라고 하죠. 그걸 몰고 가면서
1: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는
0: 네.
1: 좀 우리 세대가 보면 훨씬
0: 네.
1: 더 좀 재미있을
0: 그러니까
1: 수도 있겠네요.
0: 이 작품 같은
1: 네.
0: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위한 작품도 있고
1: 네.
0: 젊은이들을 위한 작품도 있고 어르신을 위한 작품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 OTT에 접근할 때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생각보다 나오진 않았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아쉽네요.
1: 이유숙님 보셨나 봐요. 실버타운 이거 재미나게 봤는데
0: 네네.
1: 더빙도 되어
0: 맞아요.
1: 있어서
0: 더빙판도 있어요.
1: 더 좋았다고.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뜨게 되면 네모나게에다가 이제 뭐 그 제목으로 더 실버타운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조금 지나니까 옆에 더빙 추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들

0: 볼 때 자막 보기 어려우니까 더빙으로 듣게 작업한 거죠.
1: 오, 그렇군요. 네. 저는 제 동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0: 그렇군요.
1: OTT 시리즈 더 실버타운 어떤 네. 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닥터 옥타비우스를 연기한 알프레드 몰리나의 팬. 그 닥터 옥타비우스 전에요. 네. 인디아나 존스 1탄 최후의 성전이란 작품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가장 먼저 죽는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보물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게 젊은 그... 시절의 알프레드 몰리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저는 이미 그 시절부터 알프레드 몰리나를 주목했습니다.
1: 아,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0: 뭐 알프레드 몰리나와 지나 데이비스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예,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 네, 읽고 보는 영화 밑보영 이지혜 기자님이 토이스토리 5, 허나문 평론가님이 OTT 시리즈 더 실버타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She is
3: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립싱크의 펑키타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천안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천안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 5차로에 든 여전히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나는데 이 반포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그밖에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세판을 외치고요. 만세를 외칠 때도 만세 3창이고요. 서당개가 풍어를 읊는 기간도 3년이고 입에 쓴 소주도 일단 세 잔은 마셔야 달달해진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3세 번을 외치는 이유. 뭐든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고요. 최소한 인내심을 갖고 세 번은 도전해봐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죠. 무슨 일이든 최소한 세 번까지는 도전하고 세 번까지는 잘 견뎌내보자고요. 다시 신발끈 단단하게 묶고 출발하는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